0: 부재직 지혜도 권하고 써주게.
1: 뭐랑게 카네 아잘 진다 딜레 양스 태인 쓰여리 문에 전에 닝네 산야 치도 뭐랑 말아디 미신다레 라주고 여마시 신유엘 수치 진예 메자 시완레 진예 메초아 성비여리 시샤 怎么你 디간레 페미 코코나고 딘제 유브자 참모 보기 치드르버 타무디 미겐 파르기 겐데 차주기
0: 제가 연가스네 셰빈부 부세 셰빈어 천대를 해도 사토리 딘제 셰빈어 단전이 준데 하시마시 뭐라 고기행하다 인식 줄랍진에 되면 뭐라 제가 용그룹에 당도 좀 약매배 다리 니부디 땜범도 계속 보고 룰이 되면지 소경 제도와 차시하네 땜대 주연함께 마다배차 망고 용그리
1: 다니의 고침에서 시샨 나라니 체단 땜배 파무지리배
0: 인고충 나라니 샘부상고 창구창시야 일루춘도 인비마세 쇼알턴도 지소로 편토니시리
1: 이네디 럽스 강원토 마시 나라니게 시완 쥐람 땜배 부구지르 소경치고 성부여리 이네 미츠 부구 인게 야게 간러 동지 팀지 창신기 나라니 부리 유업디 샘산주고 시야
0: 인도 전다 지니의 채널 탱훈을 안 줘. 근처에서 채니 깊샤 마르비야. 대마체 내세 대평가 도와줘. 그 뒤에 걸을 수 없이나 란쌤 제일 남다가 아행님도 쌤 제일 남기 은희 쌤 제일 남다가 부행님도 쌤 제일 남기 마라주 강부의 고요가 정부시계제 승부덕부의 김사 추구해 봐. 어느 사람들 내서 고용기 단제 제리 폐기 단제 칭어리 Cengri kyaib dintu nyingdi chi sartu machi akhari ino. Mi libyan na lupi ino, di chi ilo bukhoi chenpo chao maari ilo ma zui kyanko chao maari. Kui kya nga da nyi chi chi lop jinsan di kuyaa miya ba. Tu zui chungbu daga bukhoim do, xingzi zi jia ra zi, gangko ra xun, balo ra kiyo. Dile kibu khar kore.
1: Rangay dus xie du, ngangu ne nima ne zui dus tingi. Na waa kibu uche, ka ke lusim jia kwa maari. 이네 아메 초부디나 주빈에서 망문에 미세 태좀 끼기 미신다 부구 망구든 제 근데 시기나 망문에 시라 시기 나라니 그피 턴도 부구신다 그지만 생비기노 넘지마도 지조디가 깡부초 도마리 섬기 급디디 언니 근데 제가
0: Jis, samdang mahri.
2: Hello, baby. Mabit zonga liyaga di. Juni mudin zhe jangya khashay.
3: Jigyo gula. Suxin khan zhe yi minkiran ge kinkri. Morang liyaga khar chayba yi ne. Yagu shita soo yi singin ten zhe zhi.
2: 아, 진다샤라. 네 저거 약부지. 세상에 진송원 주지.
3: 네지.
2: 차고 지내 망부팅 제리. 이내 진수다 미약하래. 세상 진수 고급디 텀지지 그래. 是吧?
3: 네지.
2: 다리 내가디 약부지비나. 제만 유유로 봐.
3: 네가 봐 로제 수신라. 차 예부디 저 말이 슬럭비. 뭐라 근데 레스나. 소소 저와 톱시 다 되니 된대리.
2: 상에 지 저거 말이. 돈 내면 가서 이내 균부디 저 고마라. 미주 고치자 송겨 그래. 소디 튜지리 제자 민상만 용보 사업으로 봐 라디오다 차디 배샤비는 차디 야부 가즈위네 방마시는 배트 촐라 마르베 방신에 장모 찾아샤나 디동년 여르베
3: 예신수 지루 진다샤라 다식 토이 나레 진다 튼조 기나게 사지 담나다 흥의 공세 수이
2: 다 디제스 장은 용마다
3: 레스
2: 찬샤
3: 레스 예슈조 제 용의 부재유 미다야 디상게 샤베
1: 샤비
3: 수신 내장러 튼다데 티주치 먹어 가줄럼네 마니야 가세야 让民族抗北那亲戚克隆大姐吃个亲，还是生不多啊，比让难是呗。上个顶这几个面头，我不如的，我那吃好些大多。
1: 天师大姐前的皮个小弟，结婚参不接下雨，这叫我不猜那是哪个下。看着常年几对，结婚参不接不晓得，不过参不难了，老真错的。克隆那苏个女呀，我也不看出有没长个新个预备，不过今日吃香了，没长点油在里。
3: 上个小弟说，伊那俺是客气些嘞。살고이브리마도고려숨겹지내맛이
1: 네삼부타가리샤콘조랑제베니슈디주미지是吧장대대다십제채링그제본我们디지디강청시식되다랑롱랑항상민두게
3: 아래장그닥제제부동원해다콘조제베청시디주미이바차자苏西娜，他那个去的，让开是这个。
1: 我开七十米，才是马林白修过，从你七九米。
3: 苏西，让牛西，牛这西长嘛少，不过那边当下的什么都蛮少，让不民营单独民族哎。
1: 陈大弟的民营这娃开有嘛事？你来用这走着吧。是。你俺这皮对那么切多，上个端白吃进开林不赢。一年年皮对那么切多，不过现在了，哪一个月呢？俺对不买，切脱民多。

0: 민아 저 심유.
1: 씨. 키라니게 카레스 미스 그래. 아, 디오 디송아. 키니게 과로 좀 씨야.
0: 과로 좀 해. 어. 돌로데 내 그제 과로 좀 지르베야. 어.
1: 니 디코야. 아, 디테스리. 디오 카인스나 니에포모 산추치제 마트요 니에미도.
2: 마싱메.
1: 씨. 진이 야야 오셔네. 교사 올라
2: 무슨
1: 시키다. 예예.
0: 저
2: 지금 침지. 명바란 아리.
0: 어머. 진짜 빨리 다시 좀 더 쉬어다. 다시 좀 정리 정리. 쉬어.
1: 저. 진이.
0: 그렇지.
1: 진이. 빨리 다시. 빨리 다시.
0: 정수 좀 와.
1: 상주 오다 나 그거 좀 저기 밑에 한 신세를 봐.
3: 또 전에 난 리스는 롤레 떼지 마 뒤아. 미트라 주다. 정제 티아.
4: 나 정제 티우메. 나 잼 저요.
3: 잠복 신다리 잼 망제 송아. 디리응지정제다 힌게정제 참치삽치시
4: 어정제정매
3: 장칼진년이봐
4: 나로우매 잼저우유
3: 닌다리 신칠 잼저우유스 다디스 아메칼리뉴엔실로저
4: 나로우매
3: 양가치티구 로가로우맨봐
4: 로우매쥬
3: 로우마친 아메야 칭민다
4: 여마쟤는 욕쇼
3: 쟤는 칠도롱 혐제뒤 로우여먹어
4: 我老是那那么样

0: 계란 갖는 거요. 갖는 거래. 년전에 나도 잘 먹어.
1: 전라 브라식 말이야. 로비 과유. 로비 매는. 로좀 그저 신경인 봐.
0: 주도 좀 먹어.
1: 주도 좀 먹어서 가서지. 네 조선 망고 단지 당자 랍자 담비. 장가 샤 같이 봐.
0: 이거 초소 다. 또 먹어.
2: 맞아 다시. 계체 랑 먹어. 계체다.
1: 이게 초소. 다시 또 준다. 장유씨. 로좀 마셔 내 지그리라. 토교 마다네 지그리. 이네 언니 다 계체 오로 브제 마제. 장가 나 고고다. 계속씨. 가리베 고제. 이니 갈선 것도 아. 드리 이네 셉시 오유. 이 장제 배 응우이 태소. 이니 커 받아 봐. 로고 동든 저 셉에.
0: 셉에.
1: 我自己理解你，人选不穷，姐姐下面生不多，进步不多用。弟弟让给弟送啊，可全部就谢谢，感谢你吧，把那女给这边。
0: 你爱弟送我多少？你多半年啥时候的啥么就？
2: 对哦，妮妮，把那弟弟俺们家拉咋的这些玩意去？
1: 你这些玩意
0: 算了。
1: 呀，大爷们，俺今天我是偷鸡，咱们这算嘛啥玩意？让女婿，今晚俺从俺爹那开了中门，让他看着少多，明晚我就得给了没钱姐。
0: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对了，明天呢，俺村头呢，多个点点娘舅，咱俺大爷还得呢。他的整个意思的家么就这样，老舅去就还得呢。
1: 你的这些让谁都买呗？让可怎的？让妹子姐下手不接爹拖不拖个啊？弟弟你们你那么让谁？让死了弟弟，让女婿下手让给妹子姐扯拖我买的，让给我下手那可真心眼吧？云彩买吧，金马可真心眼吧？
0: 明明是西面阿东那开妹子，俺的。

0: 阿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 과정에 이제 가슴 잡소 년배. 네 대 요리 삼주.
1: 그다음 네 능도에
0: 네 거쇼. 장충두 대시 한저시. 원디 원에 장공부 겹심시.
1: 아무나 키나 쏜다. 키나 돌튼도 범한가 열배.
0: 장기스 드신이 요시베. 장아메 노비이. 장이 범이 개보 쏜자. 아메 장아 마커 시그시베.
1: 이네 나 토교 말음네 송. 키랑가 나 호스탕 메베 쏜나슈. 드르르벨. 나 랍시 모모 최장 키랑 키랑가 가모 되게 잡르르베. 키랑 센시. 나 봐라 제가 줘야 되니 했습나. 간다 키랑 돌로 장수에 모도 나 내봐. 是吧?
0: 네 헤리죠. 나이 미디를 잠들 순도 미도. 디제시야 라니에 포모송사이 미신다이는 나 센제든데 신자마라 탄데지조도 그제이메 장게 마신 마슈보 징내다 윤채면도 지마 그제싱해봐 쉬다
1: 지마리
0: 나디 쉬른가도 니랑 소통봐 지마 가면은 수수도 지그랴
1: 마리 랍시 뭐 저토는 메시 깁샤리 스고르베 나 오는 가르 신도 여비스 채봐 갈래든데 여르베라
0: 장게 나 장시 삽도 스고시
1: 然然然西草皮拉都过阿妹然那个西个是不是啊阿妹然那么多天生病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天生那么多

0: 王木聪，我，你还等着么？现在用语？
1: 是你，得让他哪儿算不是？俺们人去多，钱就多的，是你三年留的就那么多。没看脸瞧，老百姓贴家的人没心情，下日老百姓来一脚动我，用多哎。
0: 妈的，老百姓我一脚动没事，让他们还在学么着？俺老百姓我中班，俺两个中，两个人没说着
1: 钱。这是这是这是这是，俺们好过说，俺们好过说，你好过说好过说。人家孙大姐姐，等个面试个月呢，恩当马谁？大钱让叔叔，还是钱我约不打，还是钱对约不，咱们俩不接动，开始路大腿白去过，俺最该不就钱去。
0: 大钱呢？我那一个当妈的呗。
1: 妮妮，大阿妹老亲戚面子，你虽点不接点你丢给，你啥子小天桥，起码你虽看着有呢。能不能打去多钱呢？让三哥他妈家里用多哎。对的，那么些给我一斤果了，让婆母姐姐我请了清明呢。可是，可是那虽然拉面呢，那俺可真叫人。
0: 他去哪修嘛那的？舅妈难打，
2: 也，希望，希望，那啥子个啊？叫起学来吧，叫起的，希望叫起的，要行的，要嘛东西。前不久这几年，同都没有说要了钱了呗，宝贝要，叫省省心。
3: 心不痛那么多，
2: 心不痛哎，最近说的心不痛是多，真心不痛啥
3: 事？俺们那个随便拍了三面纸，三
2: 年。干不干不了不，心也喝了嘞。
3: 罢了。
2: 哦。
3: 这啷个弄了？咱们那天不？
2: 咱们这么说，真说你是喝了不？
3: 俺们那个俺做又下不着呗。
2: 又快些嘞，呀，来啥时候？走。
3: 罢了，俺们那个俺又小嘛，你看俺又小的。
2: 就咱们便宜呢，要去走。呀，吹冷鼻姐，我的呀姐，呀，刚买就是，呀，输给啊，呀，输给，啊，这完全不能打，我呀，刚我的打，呀，呀，输给，呀，输给是，我呀，那就是，走，表姐，
3: 别给我打出哆嗦，
2: 呀，弟妞啊，你来干什么？我呀，那就是，表叔，呀，快上手。要有就注意，
4: 多少兄弟？一三十啊？哦，点子多，菜多啊？点菜多啊？洗不多哎？
2: 乱说的，人家给你说过些钱噻，你让笑，这里喝辣的，你也打笑，我都没见。
4: 喂，人家谈的，俺这小三岁呢，根本没听对。
2: 都对你打把脸上去了吗？
4: 人家今天过去凶我了，俺些龙兰姐记不提，让我那钱多丢了
2: 还是？人家了，你讲这事了，谁敢要求？
4: 得了苏醒了，就是光大是人呢，三叔担心老许死了。
2: 光大是那边，就我这边啊。长大爹爹了，年长了，这些三叔给不少。我这龙兰呀的，不要讲在城面是了断，不过就我离婚那有些些。俺接不了一百嘛多，其实民政局面这个车钱们可真巧嘞，是吧？那那边接了，嘿，确实咱就啥意思个？阿强强，从大的，你也没让了，那边还没去，确实咱就是女吧？我上龙兰街，那那抓个鸭子阿有，热不得？
4: 嘿嘿，
2: 야 쉬다 진짜 좋아요 여러분
4: 시작하네 라니 포교 호시리 니엘 광달르바 카로레
2: 디 광달르베서 다르베야 광달르베서 다 마르보 디 자전 초대하리 니엘 남사 광달르베는 유그르베야 무신의 소신은 도와주지 로마 호주거리 니엘 뭐라는 규모지 당대 뭐라 롱라 유사 계속 시에네 또 말이
4: 리 라게 제디레 접지 탐대 아시심리
5: Lupchung lu rin ngabie ang zui ge chixi de zu, mu ne kak la a. Nye de ne xing ming du.
3: Heng, rang san ba. Bu guo su zhi zhi qie ne, ta gai zhi guo shi seng bu du gui. Bu guo ma zhen le su ne, gyab chung le ge, xi ra qia yu er da. Zai gya ju su mu xiu do xiao shi.
0: Nye gyab chung le ge qie tu su ma ri.
3: Ka ba ne ya qie bshi. Rang ge xun xun lu yun ge be. Ge me ne, 교수교다시 걔네가 뒤두개는 못 잡으시다 아 라시빈님도 유해 왜 근데 저거 시빈님 할 수도 왜 시빈군님도 유사 알레 라시빈다 시빈게 잔을 가봐시라 이게 빈사대 링민도 쓰기 가봐 린다 린데 권다 쓰니시
5: 뭐네 권다 럼예이는 가봐 겹제 같이 오래 머신에 군인님도 유는 직전에 미신다게 나카바 기브스 롭스 기브 인주 항상 큐는 민도
3: 나 뭐 차고시라 제우 마시 시빈게 부근 나와 채는 장게 메시지 롱체 등에 입에

0: ngande dende nye che dang ji nya sam dang bi ke si kira tak shu jing ju che bi no kira ga dan de ne bo da che ku yu zo gyun che be ne zu na chu bi no
1: dinga da zo wa khar yo le gu de si de zo gyun se de nye si ma zo wa da zo wa khar yo le
0: ta ji kira ge kin yo ma si yi ne kyo ra ni de ge le ga me su ro na ma shi be
2: Hello, baby. Chung Kupo Grace, you bet.
0: Taji. Kunzu, Nizu Hamakovse. Gwedunching Gunsi, Kundangji. Chung Kupsi Portal. Any Gwedunching Gunsi, Chung Kupsi Kiri.
2: Gwedunching meeting the Yumba Karin is so yuta. She Japanese government, I'm not against some poker.
0: Shuza.
2: Kitchimari. Comes to be working at Siduda. Near the major Blanchezo.
0: Tigula. Kissy Kiran get in another, near the Nanda Yomashi. 급대도 직접 살아게 가는 게 파샤 기나리 무슨 부여 왔다
2: 상가 수신나 제마 잡반도 맛이 슬로아
0: 기나도 되면아 내 바로제 수신로
3: 엄로 엄로
4: 말해.
3: 민도.
4: 네. 네 발리 3이 중요해. 상쇼솔라. 담아 입 책 말해. 된데 로요 말해.
3: 엄마 로마 페야 가르이나.
4: 람라 드리. 오늘 눈치 잘 남자. 네 말아. 님 한 거다 슬비.
3: 그런 게 뭐야 어제 수인 난다.
4: 네 뭐 그렇게 수 그래 아. 저디 你很值钱的，我哪搞不用过来。
3: 哦，今朗个对白谁呢？对白谁有人？
4: 卡嘞。
3: 对白谁呢？
4: 对白女士。
3: 哦，鼓励心愿个，我让巴拉个，俺们俩对白女过来。啊你，俺们俩，你不是啥用个意思啊？
4: 让俺们俩我说对不对？对有呢。你要是不猜过下面吧。

0: 아무라 먼저 녀를 깨스대니 용거베 녀를 깨스기 에
1: 그래 어 깨쳐도 어 깨싸우
0: 아주 그대다
2: 용아 제니엘 깨싸다 깨싸도 나를 보고 얘는 내 초보시더가
0: 나 녀를 보채오 녀채오
2: 용아
0: 야 반반가 아무나 리오시
1: 레스
2: 용아

0: Tiring anzu loge ba zh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u dosi daga zhu.
1: Ti shabsha zhu odi jik tsu dosh dago nani yongdi?
2: Gyawu shushdu wala.
1: Nase?
2: Yangu shushdu.
1: Chano lemba di ti gudu we?
2: Da ti hao ma shu wala.
1: Ti loge ba zhu lam an kira liya tu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우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뭐네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3: 가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이

0: 제가 띵근데도.
1: 켄즈 포도조 모자 가부윤네. 모제나 지라 망고 띵제 쇼마시. 니네 린윤윤스니에디 모네. 나즈 시상 차샤비나 따과 모제나 카바가 로그이다. 틱디 턴도 록슈라 소부시리. 디리 린윤윤게 모제 통디 나고네 항상스. 마세 녜삼바 모랑가 소라든지 모제 쳔부 띵제를 가부치야 카리이나. 문에 쟤는 뭐라? 뭐지 친지 미니 데스틴 제 단도 갑시다.
0: 뭐지 친지 데 단은 충차샤 승부요리.
1: 충차샤스. 딘작 전화. 뭐라 소스 기비 영약 치도. 초에 뷰체 개님 치약이 지나 창으로 뭐제나로 워셔 요리. 디양원에 장대제 같이
0: 아
1: 뒤수 사모 닝제르다 장차 꿈이 이내 뒤에 하고 매베
0: 꿈이야 얼마 된 과대우래
1: 미도 본부 뒤니 문에 다가라 비도 니엘라 돈도 규정 부딘 제 냐제디 니야라는 망고 뒤 제시야디 장게 교고 총샤리 균을 넘치 마란스나 고고 가르 유메 뜻수이 마란 계진 이베
0: 계진 게 같이 오래 가방자 윤드 지금 말베
1: 마란 계진 에메 Moran singa kabu yori samya tinje yimshi. Tendo hello kitty mangu tinje su sha. Ge jing ge chuo zong ke xin shi ra zha. Zhang ge moran gyun lian bu che gu zhi.
0: Ge ji rang le you ma zhe. Rang le you ne ji bu zhe bu.
1: Moran ge nga da ya me su sha.
0: Da ya me su sha e. Mo ne si be.
1: Ge mi shou du ge. Ding nga da zhe wa ka yo zhe. Rang cong xia da.
0: Su xin. Ni ge rang le me dou bu mu che zhi. 是吧? 你那上个, 俺们是明天送你一杯。
1: 上列这里呢, 才你这可以买吧。明天说要卡里要这。<笑>

0: 我的人的车不太浪漫听他说你给他俩贴个皮皮
1: 지도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2: 타이디숑 로살베 심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탐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타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즈주르 지알 심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티웨이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지가와 탕 츠미록바 갸체탕 페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유라 낭레능투탕 치라 참차티에티 견치 하장 참부유 로게 파트 지알 싱비에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타이디숑 로살베 심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탐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이디
0: 看着了切开鱼边看着西边啤酒跟思绪泰迪熊罗萨贝拉达这人家做罗杰巴猪他们的安尼脸巴嘎子吉林娜罗里亚波拉莫拉里亚昆珠的安尼娘子莫奈的肯德尔都是大家长这小小子我的这次都是大家长的对我是说话了那是杨我是说真的脸巴的屁股都会到底好好吗说话了对罗杰巴猪他们安吉拉里亚皮亚一年
3: 韩国的那剃秃了，保守些多。
0: 对对，泰国都恐怕也就咱们呀，羊毛少多。那是。啊，台湾讲俺那做，压个差不多，九个几米呢。我那难道用手里面多啊？那是那两把的，给他剃不多呗。还得把住啥子设备呢？他给他切个剃子的嘞，不要用给他。那是是。哦，韩国的那光头了，泰国是。那是一点点，罗就把住的。我的给他个全部都给他浪啥，听他说，你给他俩贴个皮皮。
1: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2: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즈주르 지알 싱비에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유베 켄드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알 싱비에 푸미 디통
4: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0: 아지. 수신. 당신 제자.
1: 미신다.
0: 되다.
1: 딱 해도 가. 미더디 니에 봄바 로바. 런데 쇼균 징모 로디 파피 촌소. 당장 레미 셈바. 영지 봄바 대이.
0: 아지. 링네 참아 요자도 와.
1: 장규 제가 지금 잠을로도 저가 비베.
0: 재능에 도움이 왔으시죠.
1: 지, 님은 솜레 통해 매 없으셔. 민두고. 드리네 제. 뭐란 게 가르고 오도네. 나 바르게 제 남상 고셔.
0: 저기.
1: 가르고 이면 양수 되라.
2: 곰더 당보. 카페 그 조구 시 블루디. 진이 쇼브는 신지 타우시. 对的，我请对。
3: 姚小姐，孔德尼伯，菜给万儿，旁边那路队，同样不路是吧？是，新员们了。

0: 민도, 드림군에만 얌식 생기.
1: 응.
0: 카리나. 니만 가지 대단지. 니한 남군에 교류했었어도.
1: 남군에 디게 인성기. 시샹.
0: 아.
1: 샹겐아, 랑나 가샤 제주바 야시스기. 드림년 시내 린윤윤러. 디기 타 미야비 신주 모랑갈레 가고 싶어 아짱짱 레그 쇼저 유비 아무지게 미신달 닝지자 디에 여르베
0: 예 계신 제 마시시 랄 톱담에는 소 톱담 요래 랄 톱담 효과죠
1: 리베 남규 니에 마장 모니 격존 차가를 여천도 합시 통구유 이네 드림을 암라게 시시 다그라부담 통두 문에 닝지 알시도 텐도마랑 암라기 괜치모 인스기 나는 문에 이 걸치면서
0: 녀라르 저구시기 미치디다디 넘지모도 저구들이
1: 녀든제 재매다
0: 제제제제
1: 마자마르 시에 녀든제 집에
0: 마리
1: 진짜 마시 보
0: 마리치
1: 이네 장게시에 당시 암에 적부디 nga cham kyun min du jima ne khon sta gyang ring chi so so chen gu chi yi

0: 샤구디에 섭지수 접속도 니랑 근데 시에 중에 만에 안 담을 샤구리 쓰임 누구에
1: 닝도 니에디에는 최고도 야호시도 니에 삼로 근데 스타니 대사 수유지에 지자체는 그걸 삼치
0: 링디 샹간 안로 보고 자주 자샤 샤마다가 섭다틴 데스제 로즈체 중예미 랑겐키 주제님 카실레 중매 봐 벤주텔 랑케틴 데 커티 샤브레 샹게 고등기 차고디 윤도 당바 물 가서 주유메 신유베 님 직장에 물 망 부주리라 강라리 물 가서 주유메 신유베
1: 니 하고유 통마이 윤도 당야디 님이 튼체메 이네 샤고 생시해발리 금센도
0: 미디 가는 님 비세 고차고 지내지게 송다 집신집에 글씨에 대해서 상리별의 시집삼지 등독하는 년비 있어가지
1: 이내 미디 썸주 야오시라도 모장경원게 제게비 있나 암라이 소에 대해서 기부신 것이
0: 어리구다 기시딩에 권유녀라시도
1: 땡땡선사하고 등원시 뉴욕시 닝도 장군의 미담캡을 빼시 캔정스다야다 삽된 실도 수고 김제 잘고 생겨오네 사무실 사고시라 다샤
0: 수고 김제
1: 어
0: 텐스 밀린 거 아우르다 공침시라리
1: 이내 안 주디 집에 로빈 소자 니다 양조만 주신 얘기 보만 고 여시 대자 안 타고 샤오시
0: 뭐 상 개집 진짜 맛이다 맞 충규네 텐스 나왔다고 매봐 이내 단다 침치함이 두게 상가 민시베 계시 텐스 나오시라 당 말이 대당 순하게 디디 나오스 등 매봐
1: 新月拿他们读过罗尼狂了那最近这个妈妈说要提出睡觉说谈的新月全部下不是你那啥就打感觉的意思打你要说过过钱接饼打很多许久那个狼么子要打等家管家都是肯定全部是苍蝇你也接饼打准打地铁了明俺过过当通马是人家那我妈当你没想到那我等个什么
0: 啥啥对的龙天这些怪不给 你也怕自己了的，出去。

0: 진인 사디 오늘 샤프 장가 중에 맨죠
1: 네 과신 그래 야면 장가 보면 어떡하죠
0: 그제스 조제 지신 민도
1: 라이너 팀원 장가 보면 라브시 뭐 이규 마다네 개요 말스 랩송 네 대나 샤프 장가 진에 여유 없을
0: 때 되게 되게 다 같이 해빈다 롭신 이규 마다 과연 곳이 단동원 실로미 있네 랭랑 하고 싶 홈투진트엔스지 랭사가 중에 스탠시 라마르베
1: Rami me kuri, kaje sir mane ne khayu re. Mong as ne xie song. Ran sa ba zi ni bu xie, yuan yuan neng xi, ke de ji nyu ge le ne kan ni sam ju ge.
0: Si ma ji, xiao shi le de de lian wo chao zhe bia, mo ran nan de lo zu gu da, ran yuan xi lo zhe mo xin ke qun ni me.
1: Ya, di kuan xi.
0: Zi, di da tu min du, nga ro bu xi dang wo. Oh ya, jis jis.
1: Glinda, ni ra xie wo. Zi ni tan de bu gu ma xi, ran ge jie xi de su se xiao xi, ke se de do bio xi min da, cai ga xi ne ni hu xi ge.
0: Xiao ru xiao ya xi ma de a. 小路路林亲正马的呗，杜泽路林马我打扰不多，我屋内过去没说，马上开始生不晕了，我弄个鸡吧。给什么去啊？喂，阿丽，新月阿姆来一遍，你哦，我你啷个的月，蓝山那边的，用啊用啊用啊，钱多是那头有。多多多，不要紧的。我他去月，他去干啥？得是的。让给婆婆。 니에 보면 되가 룸링 전에 이거 하고 왜 켜는 마셔.
1: 영아. 다도 하러 와래.
0: 다줘.
1: 야. 탑시 가리 몇 시에 맞소.
0: 아, 저 이거 쓰러 다시.
1: 생마 사 생마 사.
0: 어, 지에 빌라.
1: 나 저라 사. 내가 과 두세 뒤. 지화 생마 대 중수. 생마 사 와.
2: 야 칼라르 봐.
1: 고감 사. 기랑 셔라.
2: 영아, 야 주고. 됐어.

0: 누추 유색에 내가 든 지구요리. 수시다 김제 모장 르무제 십제 등제 지류 둔다 인상대 여마리. 양면나 예산다 선바쇼 유지리. 양면나 내가 대장게 지교지 마리.
1: 닝도 랑카 시에유 많이 쉬우시죠.
0: 남아 만난 고고와 둘이 삼자 시라 시추
1: 고고에 고고 갈 때 오시 순간 고고 다 오시
0: 자고 봐 수라
1: 응
0: 지랑게 강수 공수 고든 뒤에로 감히 계심 시송 중 지랑게 성중 발동기 대주 송부디 念森南西的阵地，接上阿爹用的国军的帮车，其他个前边做了许多，第一包个车叫去马来西亚，是呗？
1: 丁这日，去西的车过不神那个人开不着，你三车队不怎么样？爹家门开车就我，去西天了，我来送走的个谢兵。
0: 哼，家门开车的。前几年国军总长还是个金吧，国军总长没事也接呢，今年他们就长这事业，哼，都是在对今年这娃的，鸡蛋是人民多，枪头就得下。
1: 今年给三学习，第一年很正学习。新月阿姆拉，我们哥哥当了个兵没？家国神子好，让给三学的，一年很正学习。你也蛮虚了呗。唐人，第二年你们都吃过钱呗，很多人没得，你也吃呗。两个三毛银你们都吃呗。
2: 谁谁，你从小跑的个经济，没人给跑没的个经济活着。讲不笑，第一七百六十岁那么长的孙子，给人给做对呢是吧？没人了，惹不起大事了呗。
0: 对的，你听这些，他家这个马当米呢，听到我们的哈库斯马人，
2: 当个男主怕的，可是谁都不是。我吃啥呢？我这边吃药是，你们去爱克拉当热水间公司就医。
0: 好，听这的情况是，你们去张家啊，没到本部去追的，他该去吧。
1: 怕苏西，人们得给怕苏达。人们都给怕苏了，不然该狂妄行为。
2: 这么个说，休息的俺做三木其他当不是？人们顶着来老婆制度嘛的。
1: 人家肯定生不多，人家俺做顶那个钱款民宿，你赶快的给吧。宁都，人家规定钱俺自己这也不是不，你也先把年的用都给。
0: 用啊。
1: 对人家钱规钱不是吧？我从小以来托大姨，让给他的那么啥，日母的给苍木怕素不鱼。让我那日母的干不明白，让给他多过水母多哎。

0: 이내 세밀레 디앱질라 메디니게 컴투제제 마짜블라스 제브리 더비야가질라 니야하고제 증국대비 다리 야부치움리 물하마디게 콘소테오마리 그제도 민아 경탁출리 동안 그제서
1: 아니 니에 텔레지비아 링아 친구 야,跟不掉的。
0: 底下给爹把听着，听这读过了啊。俺能行的这广播的，明天走看见别干了，看见空气写的，没人和我讲啥去了的。外国我妈当了，美国我等着，我们是个的国国当地不着吧？明天走，西安，金子马车没听着，国国等着。真明白。
1: 미디딜 숨지시리 요마시 썸님 썸님
0: 그래
1: 아 닝도 니에 탕고유 동계에서 이게
0: 어 탕동네 야부 요리 나 룸산시가 된다 주샤 오리 강진강디에 메더범베 닝짐 시야도 디피게 샤는 방해리 상계 섬진한 소배시다 디에쇼다 기디 닌다르시디에 디에비는 슬프지 붙이용바
1: 용아

신이 암라. 숙마사. 녀도스 테차스. 이내가 줄리 시와섬기. 장위윤러 통시라 유브녀신기. 녀의 섬년체 차구이도 치기유. 장기 주시에방은 좀 없지. 이내 참모 야구촌으로 채는 삼체비. 미코주티알 갑큐님에. 이내 그저 체비나. 그도 이내 코주다 뇨르다가 수기. 녀지와러 장게 디긴베. 녀 차구이디 뢰동 마시러 채는 삼기. 하바도 녀 수크이데 디에비나. 미슨봉은에 펠레르스 체리. 마시 체는 아라니 처음 마시 이네 아라니 그 부글랍지 지선자 뒤에 레지리 숨기

0: 닝도 로연배.
1: 어.
0: 낭담은 중화.
1: 와츠용. 뭐지? 근데 청성. 롱말 다가 이거 도저히 참을 지신 게 없지. 디통부터가 선배 기부 친스. 두스터디 튀림 탐부 레그디 리조 총부자. 야, 님들 쉬어도.
0: 어린이도. 김다성도 그때 청소 아. 린윤윤께 녀석 할래면 좋아.
1: 린윤윤 스니. 아직 때문에 괜찮아시도. 간당아 두스통부터가 스마랑고 능신시샤. 텐도 모랑 치리 유베 김다신다디게 참으로 모랑 수위간 끼에 참아 능신체 수조를 치기. 간당아 두스통부터가 이게 제 시행민도 두스대지 되기. 문에 자시도.
0: 닝도. 장거지

0: 아무라님도 매배. 예. 아, 시라니시네요.
1: 시잖아, 시디비. 드리랑게 돌아 갈 거니 아마 미스티인다. 아시. 즈니. 돌아 뒤에 거는 참부랑 아유.
2: 뱅치사 가라사 가도니 말베. 뭐 참이야 가려래.
1: 아시. 드리미 망고시라요. 지. 랑게 인도 가고 싶은다. 또다 오나.
0: 얘네는 닝심스도.
1: 니제 하루여버. 니니 아메 칼리 년제 아메 뉴업 지단고. 야, 겨우 마 벌스다. 야, 겨우신다.
2: 아, 지 수빈치래.
1: 예빈치지. 이거 유배.
0: 이거에.
1: 응.
0: 이거에 가시니 봐.
1: 잘라 루에이. 예예야, 네 가시다.
0: 가시 오래.
1: 아지. 겐라톱 당구 선자. 라구동 마시는 거 봐요, 무시. 아지. 빠루다.
0: 아, 제 루시 루시.

0: 我提个议，马达那见他去，也去。
1: 做秀的，阿姆拉，平时你们都喝了些吧？波拉莫拉见马达也喝了呢。
2: 妮妮，多是呢，我准联系侬，让给快些消息，卡上消息。阿姐姐，空姐得叫马达，怕哦，重修团到卡不，比了四不些掉是吧？
1: 大爷，你去哪里看哪里吧？
0: 啊，是，让给叫是不毛学的，俺们俺们这是能给。妮妮，俺们那个让了下坠落里，原来是我最心爱的。
2: 你也盯着些，让给确定的。妮妮，但阿妹新的过去是，让小车票搞不有嘛是呗？车站的你给餐厅给人参与，让老平给下坠落里呢？哦，腿不硬的，起来没得吃不是是吧呀？他得下坠坐关起不连车可是。
1: 키랑 게 샵드 소바 조약 내지 티켓 주게.
2: 하지 니니, 나 아머다. 나 랑가 아머즈 버. 튼다 가르 유네 나 상 토고 싶에.
0: 다그리 니니, 람라 쌤제게 관다 니메 셉 토도 유가 해머 한 인지기.
1: 니네, 키난 이게 나 진주 제 니엘 소스 나온 거 봐.
2: 하지 니엘 진주 마셉 그 뒤에 제주 아. 니엘 랑가 폭삼 진주 지금 누구에? 给俺的电池修卡快，最后面让给新的嘛是，把那个我新买过旧机，给俺的电池修土年子穷，况且咱的做短钱币呢，俺的下不了力的催我是，咱老不起毛一旧单对买十多，但现在有小单嘛是，旧在一旧单用断啊，哥，
1: 俺旧在一旧单对门多，
2: 是啊，好多，两万的剩不多，电池新嘛是，老提不起啊，哦，他的给俺的我那人也会啥多。况且昨天那边是个电梯出油的，是万人人多。
0: 是，然后对的，然后苏哥下进了呢，血管还没堵，下周末找侬那碰下谁？
2: 他可是，然后苏哥下进也会腰肉，明星大了，美国也腰嘛是，谁嘛是？
3: 我们从那学过来，
2: 听侬嘛的，那昨天找人，
0: 来死
2: 啦，
0: 别别别别
2: 别别别别别别
3: 别别别别别
2: 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1: 别别别
3: 别别别别别别
2: 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0: 메도니 초종 위수 내비 베메 메도기 외내시 히도자즈 최롱롱규 리드 초종 최 최소 뇌마라 내비 심세 유저로 제비 교자 표숨 처부터해 초종 최 차비 나제 대최 타동 심세 강시 유민 킹디 영우 배조기의 재능 용슈르 난키 심세 시에바 제비 슈주인 Gwentuji shogwara, zhoshong chui mubu chi ne, senpa chobora kyurxing, jinyam lakbara dian. Medo zong, jibung xiang jibung chongzoro, sanye wundu ngabu ne langdi, caixin nang lela caixin yu. Kongpa chungwa ta, kong menchang tongyuro gabu yu. Sanye wundu de se chongzo tera,
1: 做门不是银边，矿座层内门墙通为岁月。罢了，谁管着呢？啊，管着，都是东西。学大人去讲区别，那长须拖着竹子，娘子去了。其他都没有。心里差多，你也不知道。
2: 行不下下，俺们许多，哪个讲做着这个，等下让给年人下。
1: 前面都给了。
2: 阿明都。
1: 前年多少年我，你那些人嘛去了。
2: 阿兄忙不去，可是年年当不去。
1: 用啊，前年多少年年我，阿兄可是得多。
2: 啊，但都阿兄再来就几多。
1: 罢了，去呀，给门前多少年一。
0: 最末，人因的特别阿兄苦的勉强杀吧，捏在起。没到了，骆驼做铁，穷着他。阿兄提醒偏念见一把他，铁锤阿兄他偏念你勉强念为就不做的事。

0: ᱡᱤᱵᱚᱵ ᱛᱟᱱ ᱫᱮᱱᱤ ᱪᱷᱟᱠᱥᱤ ᱪᱷᱮᱫᱟᱨ ᱡᱤᱵᱩᱭᱮ ᱫᱤᱜᱮ ᱢᱤᱱᱟᱢ ᱞᱩᱨᱤ ᱴᱟᱥᱤᱝ ᱞᱟᱠᱥᱤ ᱠᱮᱵᱮ ᱥᱤᱢᱥᱮ ᱱᱟᱥᱚ ᱭᱩᱡᱚ ᱪᱷᱮᱡᱩᱨᱚ ᱪᱷᱟᱢᱟᱭᱤᱱ ᱥᱟᱝᱜᱮ ᱪᱚᱢᱚ ᱪᱷᱟᱡᱤ ᱟᱝᱥᱟᱨ ᱪᱷᱮᱱᱮ ᱡᱤᱫᱮᱱ ᱛᱩ ᱭᱩᱫᱤᱜᱮ ᱠᱮᱡᱩ ᱫᱮᱱᱵᱮ ᱡᱤᱜᱮ ᱢᱮᱱᱟᱥᱤᱠ ᱛᱚᱣᱟᱨ ᱪᱷᱤᱱ
1: ᱱᱤᱭᱮ ᱯᱚᱢᱚ ᱱᱟᱨᱤᱭᱟ ᱠᱤᱨᱩᱝ ᱵᱩᱥ ᱞᱚᱞᱮ ᱭᱚᱢᱟᱨᱤ ᱛᱷᱟᱨᱤ ᱞᱚᱭᱚ ᱱᱤᱭᱮ ᱤᱱᱥᱟ ᱢᱮᱱᱵᱮ ᱠᱮᱡᱩ ᱫᱮᱱᱵᱮ ᱠᱷᱟᱞᱟᱥ ᱥᱩᱡᱤ ᱭᱩ ᱱᱤᱭᱮ ᱞᱤᱧᱮ ᱨᱤᱫᱤᱝ ᱞᱮ ᱪᱷᱤᱱᱡᱮ ᱮᱢ ᱫᱚ ᱥᱮᱜᱟ ᱫᱩᱭᱤ ᱱᱤᱡᱚ ᱭᱩᱱᱟᱢᱮ ᱱᱟ ᱦᱟᱯᱚᱢᱥᱚ
0: ᱥᱟᱝᱜᱮ ᱪᱚᱢᱮ ᱡᱮᱣᱵᱮ ᱡᱤᱜᱮ ᱭᱮᱨᱢᱟ ᱛᱮᱱᱤ ᱢᱮᱫᱚ ᱛᱷᱩᱢᱟ ᱫᱚ ᱢᱮᱵᱮ ᱡᱤᱜᱮ ᱭᱮᱨᱢᱟ ᱥᱤᱜᱤᱢᱟ ᱛᱟ ᱛᱮ ᱢᱮᱫᱚ ᱜᱤᱱᱟᱜ ᱞᱤᱱ ᱪᱷᱮ ᱛᱷᱩ ᱠᱮᱜᱤ ᱭᱮ ᱡᱤᱜᱮ ᱭᱮᱨᱢᱟ ᱱᱤ ᱫᱚ ᱪᱩᱝ ᱱᱟᱵᱟ ᱛᱟ ᱡᱤᱵᱩ ᱠᱮᱢᱵᱟ ᱥᱤᱜᱤ ᱛᱮᱨᱟ ᱯᱚᱣᱟ ᱡᱤᱵᱩ ᱢᱤᱥᱮ ᱠᱤ ᱪᱷᱤᱥᱤᱢ ᱫᱮᱱᱵᱮ ᱭᱩᱱᱫᱤᱜᱮ ᱢᱤᱱᱟᱢ ᱠᱤ ᱦᱟᱡᱟᱝ ᱠᱟᱵᱟ ᱪᱤᱜᱤ ᱭᱮ
1: ᱛᱚᱝᱜᱩ ᱛᱤᱜᱟᱞᱤᱭᱟ ᱭᱟᱜᱩ ᱥᱤᱨᱟᱠᱤ ᱮᱥᱭᱟ ᱛᱤᱱᱮ ᱠᱚᱜᱤ ᱮᱢ ᱥᱟᱝᱢᱞᱚ ᱛᱚᱝᱵᱚ ᱥᱮᱞᱤᱭᱟ ᱠᱮ ᱭᱩᱡᱟ ᱠᱚ ᱛᱩᱥ ᱢᱟᱨᱥᱭᱟ ᱪᱮᱡᱟ ᱛᱚᱝᱵᱩ ᱪᱮᱡᱮ ᱮᱢ ᱫᱩᱜᱚᱨᱤ ᱫᱮᱱᱡᱩ ᱥᱟᱝᱢᱞᱚ ᱯᱩᱥᱩ ᱪᱮᱝᱜᱚᱨᱤ
0: ᱭᱮᱨᱢᱮ ᱛᱚᱝᱵᱚ ᱛᱤᱫᱟ ᱥᱟᱝᱜᱮ ᱪᱚᱢᱮ ᱞᱚᱱᱤ ᱜᱤ ᱠᱚᱝ ᱡᱤᱫᱤᱱᱮ ᱠᱚᱛᱤ ᱪᱩᱵᱩᱥᱤ ᱜᱤᱵᱟᱛ ᱛᱤᱝᱮ ᱥᱤᱝᱥᱩᱭ ᱛᱤ ᱛᱟᱡᱟ ᱛᱚᱝᱵᱩ ᱪᱮᱢᱵᱚᱨᱚ ᱠᱩᱨᱥᱤᱱ
1: ᱛᱚᱝᱵᱩ ᱛᱤ ᱡᱩᱡᱮ ᱞᱚᱱᱤ ᱪᱤᱱ ᱪᱟᱵᱨᱤ ᱪᱮᱡᱟᱱ ᱛᱚᱝᱵᱩ ᱪᱮᱡᱮ ᱮᱢ ᱠᱚᱱ ᱡᱤᱜᱚᱨᱤ ᱛᱟᱱᱛᱟ ᱪᱮᱵᱤ ᱭᱮᱱᱟ ᱞᱚᱱᱤ ᱪᱤᱵᱮ ᱪᱮᱞᱟ ᱭᱟᱝᱜᱟ ᱮᱢ ᱛᱮᱨᱤ ᱛᱚᱝᱵᱩ ᱥᱟᱢᱱᱮ ᱪᱮᱱ ᱡᱤᱜᱨᱤ ᱛᱤᱜᱮ ᱛᱟᱞᱚ ᱥᱟᱵ ᱛᱟᱝᱜᱚᱨᱤᱥᱟ ᱪᱷᱤᱢᱮ ᱥᱤᱢᱵᱩ ᱥᱤᱨᱟᱛᱩ ᱛᱤᱱᱟᱹ ᱱᱤᱱ ᱛᱟᱝᱜᱚᱨᱤᱥᱟ ᱠᱟᱢ ᱪᱟᱡᱟ ᱥᱟᱠᱷᱩᱨ ᱢᱮᱡᱟ ᱥᱤᱢᱵᱩ ᱭᱚᱢᱟᱨᱤ ᱛᱟᱞᱚ ᱛᱟᱵ ᱛᱤᱱᱡᱚ ᱥᱚᱵᱤ ᱤᱢᱵᱮ ᱢᱟᱥᱮ ᱪᱷᱚᱭ ᱥᱤᱢᱵᱩ ᱭᱚᱨᱤ
0: ᱡᱤᱜᱮ ᱭᱮᱨᱢᱟ ᱛᱮᱡᱚᱨᱚ ᱱᱤᱵᱟ ᱪᱷᱤᱢᱵᱩ ᱛᱮᱭᱮ ᱠᱚᱝᱠᱤ ᱯᱚᱢᱮ ᱠᱟᱥᱩ ᱪᱮᱵᱮ ᱥᱤᱢᱥᱮ ᱥᱤᱠᱛᱤ ᱯᱩᱯᱤ ᱠᱟᱝᱛᱟ ᱥᱮᱵᱟᱛᱤ ᱥᱚᱡᱤᱭᱮ
1: lab zhe khabar zhu zhi yu, sam dan cha bei a. Tang de dian ke me su.
0: Po mo su nam cuo mo, ba zai lu zai lob zha da, bei ge zhong yue ba ta. Bei ge lu zai ba xi yin bei. Gu dian lob zhe nang, zhong de che ge bei, na la lo gui, tu zu ni yong shi. Wen ya, kong ge pei yu la jiang bei, zai sim la ju wa me la. A ma la ji su bei, xin se jia, ha ba ra chen. 吕在落着呢团着月别苏南村门母体就着呢十种七子月没些阿妹婆婆落着团结没到的落地来个的学局日我切讲苏南村门铺上了家表的切局当不切爷们说不也是切主不切不必刚他说错
1: 에미디겔이야 차샤비나 티리니에 리가네 고가 침비 톤도데 차샤비나 감사담베 뉴스 감부지 톤도 파시디 소스랑게 수베 표박샤르다 촘네 종야게 샤든주다 지구큐는 말이 톤도 아슘 십시디 나저랑게 타비 톤도 러부데 차샤비네 나랑주 소스난 뜸교시다지 최장에 Tiring anzui peyu ge seri gyubji dige pechu dangje, menbe shimse ji suginda.
0: Nguye la pyoba nguye batha, teji gogwa tha. Jaga, yerima surben su mena gerdi, dogo nangdu gogo. Teni bubi gangta shibadashi. Sangye chome, mena yongi chwe, medo ki kenden yerima tha. Surbeni medu mirwasi yesi Dini bubi kangda sowe gazetya reje sonye Mena teni bu yutsi dogo nang kuwe kuwe nang seri yudu jo lu cho Te nang zuetsi mikse ki tishim shik tuwe changme kabuchi giyo 초구에 순함 소모 파즈네 로용 시바타 챙아 따와 레베 상부 쇼라 차자야샤
1: 신부도게 신부도 카사세 민두게 딱따지샤 전격제서 아
0: 소외 차게 제야도 치바타 된 보비 강다게 소다나 중세 교화 총유메 왜냐 교화 매반니 아메 포모르 장비 케메기 참스디시 메도도 총조 망치와 지도 초종의 덥스 차이에 길린 총조니 뇌세기 잡전시시 총조 치 따바지데네 갸다 체체 정주 상상도 교바타 종괴토 목배치 모니라 모장저외 견제시 녜사라 저집기 체신 여바타 경진토 카웨 로비 남자 바로베 제모 공나 수바 따라나 따나도 비 정중 전전기 길린 총조 테니 유구로 와만부 로고 초유도 교로
1: 페네메도 팔 중놈샤 동토자 유고 와망시라 주리 체장 유고 워츠 로고 초토야게 탑시 삼당구지 니섬즈 체베나 니엘가란즈 체사바 카시 뛰는 거 치바 체비사딘데 수제 어 곤줄리아 초스타 주는 생비
0: 전좀타 쩨마 치링 소모 콘조 소모 따투 냠도 좀니 초교르기 너무 뛰었답게 최도로 치시네 관제 게린 총재 정중 튕고나 댄니 유고레리 니르디 심세라 댄니 유고로 외 로가 국탑치 다딘 관제 쇼괴기 체 베사르식 소지
1: 예 차단에 람니다 쇼괴기 체 소단지 토지 만저 람니면에 소수대비 쇼괴 여러분 제 말에 지 만저 통도 해미기 정지 여지 체장 아란즈 정지 위에 쇼괴 체스는 그래도 지 최저시다도 그신 아주 이상 시험 세가 주디 쇼괴 통지 전 드린 거랑 숨 쇼괴 거가죠 냐 랑게 잠이 키슈 아 녜어 레브게 바키용고 돈도 랑고미 키슈라 돈도도스네 팬토리 저 저도
0: 길린 총조로 투시 초자 지그다라 뇽싱 남시 레베 지게 쇼괴 계절 차교로 튠긴 사부증이
1: 디 쇼고리 디 쇼고 글로머지 도다 치신디 규제 세토리 디 도다 디네 스다 니리 디 오지기기 쇼고리 치신이도 제자 디오라 페지 쇼고 니스기여리 이네 자디 딩릉류 카주유메 뭐너모도 하쿠마리 카시에 딩릉구시라 뭐고 케기 카시에시라 뭐고 케민도 在 tundushirarisha, Toda, Tishogu Jebri, Tise Chori, Chopsu Gemnetri, Langsu Gemnetri, Shimuchori, Manzu Tugu,

0: tiye sen chigri tamne chigri ti tamna ki kyo go yori thalu tabe yena thusa o chilu tgas chigri
1: pyume sum ki jeme shin nyu shu yu gu den ne setting me khase gi sar ne be shoku ngok tap chi
0: rang ye skip da nye to sung o shoku ngo ba le hab tin de yo ma da nyu shu yu che den gu ri tundole shoku thong ya min do mu de ngo chi ba to da shin ne shoku ngo to su to da ding ren gu kha zu min do a ming ni zi yue bi yue zhi xia xiao gu li ya ma ma shi qi a ke li qi wo di ri gi xiao gu ri man zhe ha lam chi zhi qi zeng wo bi xin ne tu shi yin ne di suo de di li li zhi xia tong duo ka xie di le bong bu ri la tong duo di le xi ra ge ren de de yo ri di na le ya tong duo yu shi ri
1: 이네딩링다 장수라완니 장감기 타고르토 가제게 주치 신비 지장 마무 통주 예비 순수기 케네요 게린 총조로 남규 군카리야 장마초 레라 제신 예비 모네 항상 비지 디니 지가네 고연비 메도 자이 지치시
0: 만저 디린데 정지 소비도서 담바 용비 听这些了听俺说没多少个政治人没多少个退休几个能行人在公家里政治人也有的掌握的个个日地内没多少那个呢自己让咱政治还想俺们预备吗才朝心不起来有的且咱提炼俺这政治多少期间怕落你政治路边学个个心碎世界俺这朝肯这用过预备才得洗我什么政治的个对不对
1: 记得解盘时，别个他不要时，哪个差不起时？天天俺做定义人牛逼，怕落街，政治路边学会说念伊，点点心不切的。他当我们他边学会也继续了，再看月边，羊内羊土，出现这么多个。 대지 박부슈니 동부로 제티 랑즈케크 랑즈케바티 쇼고유 초와 쇠바 데토바마세 칼라서드야 신부유
0: 어 제차수나 박부슈제 근데 저부슈도 디간 정즈루 덴데 신부체리
1: 쇼고유 제차르치 디딩투 정지 초바타 정지 쇼괴 쇠스마시
0: 디 쇼괴리 딩안지 파유리야 칼랑당 스리 갸게토네 셰셰마소 디 쇼괴기 스리 디 시부초리
1: 컨제 人与其与所通过的随便心碎被杀的天然与国路为各自特别热瓦起每道都随军其天天心碎月变哈在停入四东其他水亚切别人群之龙车接着穷为配送错别就不是提大起塞里三队切巴拉帕尔东切不得月每道总长途月变三汉天尼 민남기 멤버리기 캔디엔 심세 뉴르 체유 제저시라 큐르히 사강기 지다니 로럽 공예 제 개베 로브젠 튜엔니 퍼유라 로디 레드 지긴 시인
2: 상하 로브자 친비 老子听人家人女朋友

0: ཁྱི
1: Kechu, kechu denshu shigni, memba reki barzin sama yinba tang, yundo ki shinglu ti jile nguan se tu. Tenga, rikui tu chodoy chigen chengyo mi reki, gyubji rangsa ne lindi, shinglu sanyo tu pechu chigiyo. Le mebe shinglu ti sama sagyo ro dabde zhubo ma se, chua ya,
0: 唐伯克罗
1: Bema tsirinki tu ngeme tu, tu zi tang canbe seri tari che di, barzin same tse minra wa jeba gyegu yubshi.
2: Jo Bema,
3: oh,
2: te chua shi tu da.
3: Tandu dua zi zogo che ba. Di sopso ya gu cha sha.
2: Yo yo.
3: Cedi, chakstu.
2: Chanza, chabu chabshi.
3: Cedi, shenda jida, jaya dugu dhuda. Tinte chebina, ni dada jiba. Gyubcha, shenda jida jina, yom dugu.
2: Tante namdugi, cedi jina.
3: Takri.
2: Nye, cedi kari jiga dugu, samu yabushita.
1: Tari cedi jibi lingen ti, 마제 조베메 체사바지 제우레스기 탄도 카르루나 야구유나
3: 탄도 왕라과다 살라로 마요시 예네 살라로 마디 탄데 뒤지데 근보요시 땡외이나 왕라과 바과슈제 네 놈도 어스실로 차다 수벤루제 데네 추디 그였었나 아니 왕라과 루제 죄비나 좋아심 붙여그래
4: 왕라과 창제전의 용구지베
3: 용구지
4: 그랬어.
3: 당보 접시도 그래.
4: 접시도 그래.
3: 다시. 근데 수배 감을 떠슬로. 계시 수배 감보디 매비기나. 아니 아 솔롱원보다 제제 쇠네 차례. 솔롱원보디 장맛이 좋 그래.
1: 자동키 최고 되버기. 저시 트랭키 로고야지. 공키 왕라과 최와르치. 군카라 왕라과 민비 간인비 메도키 사자 칸사라 왕라과 토뉴시 왕라과니 까비 리시 이바타 로마 큐제 정신키 라르기 자와 덴비 쯔리 깽으시시 테라 코아 마와타 좋아시부히 사가나기 창제 왕라과 제부제 와삼추 나 숨시지라추 땡은 아주 뒤 쯔밤 야메나 응외지서시
2: 대기미도 대니도
1: 모시시키 제부티 카베시 따라 예게 제레 따바타 심도 카바시 칸사라 제지 저시 치레라 뷰가 타비 왕라 과 카시시라예 왕라 과퓨 콩게타동 유디게 케주 덴비 싱도 리문 첸보 카시시 토니 사가낭 케르디 창제 소급 폐주 제거념

0: 자람가 주고지 다리 장제 사업지 대동자 가보시라주 좌디 야구차샤
1: 메도도 지오 토신 신은 조마타 초종 토부유 초종의 위수 내비 배매 메도기 배유티라 제 표숨 속비 경외 남아 정신 대신 보가위 심세 망다시 티네트 티니 정중 감기 라다시 인라 미남기 루리타 녜즈라 띠니 뜨바시갸힌 롱슈르 트위기 심세기 챤자라 테다 미남기 균튜 쯔린 치베츠 미름니 미르 파르투 균 양신유

0: Nagju chonggiri jiru zong lenju xiang riru chongzo lo. Longu dongzha gyunzin chebe riru guazho ngari xin nyamba mebara suyam tuyobo lo. Nehi, gyunze mebara siji la jenzin ta suygin sambo milaba chedi chogara ta mebe lojo niga gyunzin toba chehi. Dunting jime, yungu penjo yilin senang riru guazho xieba jenbu xugyu yin.
1: Ne chobe duzi. Zavli yangzi le pübe mündün. Kacho yangcha be tase püli gira.
2: Yami kimbe nukhung tibu mebta. Nukhung kakba, nachu yangzi dunba. Gona, guyu kor. Lopzi ngidu, lopzi jikchen jima dukwa soki. Yami nichu tunsi, gyobu qingpi tangdu pibta.
3: Qingpi tangki tunsi qingpi luni gyekabki qingwa laki yubi. Yami nazi juxi xin. 지신기 닌주 레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고비 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5: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탕 잉통 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뒹외네 신투블라 컹충기 우 로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기 안제 수덕기 면주 치더 사르도 되유진 케린 빵딘 쥐앙아탕 미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 tang,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e nian tuan yuzi. Bijin bi min tang, tiawai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e ximch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ipkian ki gong zhuyo ngabzhu, rimi t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ogbe, guni pipar gasu xiu, sani, hasa chonggi linggor xia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 nga nyi chu.
6: 哎，跟我这个打的是呢，刚把捆绑打个，俺们逮不住吧？打连马个吧，我那马去吧。你我这趟出来见过很多的，这趟，土路逮不起死人了去。
7: 那去年人呢？你我打见过很多的，偏那也不行就多。你我打见过很多的，见过个跌当了，送就偷个多吧。
8: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背也多，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多啊。好几个糖，那就听吧，那干不说的，那空得不面子。 月方那趟那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人民十七大娘们当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追尾，这趟是今年。那晚那所动画档四处浪吧，那晚我这找不到给，那晚得不面子。那趟那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贼团的人民十七大娘们。

0: tiring anzu loge ba zh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ngone di kandere do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i jik tsudash taro nani nani dwe
2: kewo shushtu wala
1: nase
2: yangwo shushtu
1: chanda lemba di tiku dwe
2: da di hongho ma shi wala
1: di loge ba zhu lam ani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지 되다면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1: 같다 저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러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민 김비 너 홍디부 메바타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셴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면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구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 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 탕 너콩라 샤주 양치 메구비
6: 也行将别过年年年前西土切日汤吞别过年那空了脏着切的你不汤年前去那你脏些切年也没跟别过那我汤古有空我说起那空没得我那错用牛茶给用途清笔汤土撇汤人民托清笔路面去娘们林汤人民托那东普尼娘们林切切别也没你去吞起脚不清笔汤土撇汤云通也没你这汤铁为人心去也没你了偏不语
7: 也没跟别那个不疼那就说我只做两把过那我古有和我说起你大了明显给偏女点语他三三年他三娘真了富康面康你对不三别卡住清笔糖冲康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西子三年西子生住子亏扎的给了蓝西都亏香味给路么在地亏卡住清笔糖那年面接冲康卡巴昂扎 lewo ge gu ni ge dun lewo ge xi lewo lewo lo ge san ne lo ge chung ge ne dong chu guan bu lam lo ge lu chung tang bu ka zhi qing bi tang cong kang ka bang zha lewo ge gu sum dun an ni lewo ge gu gu
8: gomo chi me xin bu de ga ri chi me le
9: ba la
8: 你妈修归的巴拉吉兰给马的脸巴卡里不及提不难的马的什么行不及脏脏讲讲点点为谁个马的为谁马哪里巴拉巴拉吉兰西难的提哪里呀不列给谢谢人呗新马切很多提马脏脏讲一不马切提马哪里呀又被提什么多为谁个马的
5: 龙年修了种金白，连把人不进，我买的呢，取下了再随便买的，不那样子哇。谢谢日白团结人渣，团结所在的吃干一年渣，团结的脱掉米年渣，金白的，明朝为南部小的。为什么？谢谢日白唐藏之马。如果得过，我愿天刚长吉。为什么马的地藏康？破个重叠的冲水康，过大安杰吧。为什么马的地藏康？
6: yami kimbe na khung tibu mepta na khung kapa na chu yang su de ba ko na gu yu kor lo ching ni de lo chi chen che ma to wa so ge yami ni chu thun si kyo bu ching pi tang do pe ta ching pi tang ge thun che ching pi lu ni ge gap ki chi wa la ki yu be yami na chu chi si si ji xin ki nin chu le chu be min chu di wen tu gi leng ge tab lam ki go ne min chu na khung ki sa wa ge tu la min chu gi gyu rim nang kap ya mi
7: 那无了普通没被托你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军统也没你这趟铁为人心气也没你了偏不语军人用了些许语别些许语气了给林语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 他是娘陈兰富康面康起年对部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年十个字路木车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罗个重点年同区管不兰罗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 太平兄罗三伯人拍切过，太平兄七边躺看起来，果然顾不着顾不来准备，每个进行困顿体位的，客栈的菜客预备，康家四百啤酒更是凶。太平兄罗三伯来哒，罗一跑出耳朵，你说这周六几二新边铺面对通天，十头三百预备，困顿的啦，恰头新疆南玫瑰，体位不离开，就去迎别，不离这个堂，村民落吧。
9: 假切汤配切康气刚度全熟，脸部油辣，能量能对汤起了强强铁腿全起，还将参不油。落叶爬出鸡儿身边扑面对通，
7: 指导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太平兄罗三伯人拍切过，太平兄七边躺看起来，果然顾不着顾不来准备，每个进行困顿体位的。
10: 客栈的菜客预备，康家四百啤酒更是凶。太平兄罗三伯来哒。哎呀，张阿姐啥？咋的嘞？多少多少主意？这还第四次给吧？开要买嘞？让不罗亲戚的买嘞？
11: 韩立芳的牌子是单的，爹哪个就是做呢？人家们面子嘞，车站站的跟前面都拉。
10: 张哪个也不去吃鱼？
11: 所以这门牛的店家韩立芳排队单的这个话嘞，都是刚没就涨起，婆婆单，所以这门牛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出血单呢，所以也不是零给。
10: 这
11: 样
10: 我是猜想，东西也做够下了。你让了排队单呀的韩立芳给，吞在三百的单，吃了呀，你们我了呀，没毛细细的单，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要的。
11: 韩立芳的，我那也要多。
10: 韩立芳更穷点给。
7: 阿玛拉的巴尔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林叔，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邻国下南区杰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

0: 지저.
1: 아.
0: 코들 티리 속중 준비 미마죠? 제브스도 와.
1: 집에. 제대로 하지 매베. 봐봐 시중에 아.
0: 나이 좀이 뒤기.
1: 왜? 바블레스.
0: 봐봐.
1: 요. 봐봐. 봐봐.
2: 왜 그새도?
3: 레하고문주 장예우유.
4: 오야.
2: 라.
4: 다도 공부 당구도 뼈 차자. 다시 쉬게 요 말다.
2: 오라화 토르디엠나. 니에 레그디. 니슈 간유 둥기.
3: 얌챔블러.
4: 就吃这嘛，就吃意思啊。
3: 他这里没送啊。哟，
4: 这里的鱼呢，开店是年年吃的，可是这鱼没吃完，应该打死去的。用啊，我给你寄到个亲姑。哟，你这谁不吃啊？Less。啊，这一天的呢，杨老师，呀，杨老师。
3: 来这吧，欧阳。
1: 啊，
3: 吃了准备。对的，阿姐。
5: 有啊，左手不会左手，怎么左手？左手送别，咱们说是做孽的下，明天马上去弄俺最巧马的呗啊！马上去给，让我预备。给从西的准备回来，我有马的。快点快不行，看这给不弄的没吧？快把卡拉哈来叫来。大些么个？重症呢？进队的。
3: 马上就拿救生人们都给。谢某个，谢某个，谢你，永贵。这里，永贵。这，这里，这嘛，也晓得。也有没，啥嘛晓得。啥嘛晓得？可是说，
6: 马晓得。听这里，从军司们呢？ 마주마치에 쇼란 주어시야 텐기 아차다키니 카수이 개베 인간소 코주 다 근처시가
7: 조마 니미니 스쿠다 용트괴
6: 지주
1: 근처시에프지
7: 길리 탄다랑게 코요리 완주나라 루치레메 디송제 마주아시와 삼수 이내 다중게 무둔 치기민도
1: 路基里面不是，既然做拿了我呢，刚才全部有事情。
6: 是，
7: 下面都是钱，我得给年年的当球，起码用不着说呢，做这样子吧。你这用嘛的，早晚的用嘛的。我做那交不赢，你那让我必须当可真是。但咱别说这，忙做起没。既然做，我许多钱嘛货。
1: 啊，这，这里。
2: 车里，车里，你不哭着，你是你的新年儿子呗？喂，开马车，开马车，坐。来接欧阳，对街上吃完早餐了。
1: 现在裙子雪大，也你可真巧些。路基不低，早就过了呗啊？今这一年，我年底耽误事业儿子呗。今这些比呢，真叫嘛写不出吧？
2: 何子，看在哪里，叫不定这里下。
1: 年年了，年底等给是些吧，可是有些啊。
6: 呀，让给是开始的，要不以内来幼儿的，让俺做同居情侣呢，惹不起么？
1: 啊，这中吗？何子，给你，给你看，年底这是个咩？
6: 钱能开始月？
1: 中吗？妈对的，下面这里给你有效，让俺们家前面变多嘛是，钱上这里给你有效一个是。给你
6: 有效呢？
4: 俺还请没？喂，让俺去啊！俺让做特别些动作，特别些新的动作是。
6: 欧老黄。
1: 啊，对，欧老黄，
4: 欧老黄。让俺做还去啊？咱们动了几点下？
2: tanda sokchun sumpe nala, cho chariga mato changme ngui kiesu. Nye chok sabche, niti tancho sishepe ni, long tingi.
4: Oya, kanda nga ranzo lege kharche ni, lebu chu urda. Rangdi kharsa tuya, ya, ma tuya da, changma tuya da, tuya da, tuya da. Oya, rang guo zamsa da ya urji, yine chitan chi imduwa.
6: Ogu, di kharsi gore, pyonyam doyong maari, kardu shuyo da. Tang maji be.
4: Chene nye kherang zao chiyo, zozo zo bina lem gore maji. Chene leme lasha chaya ube.
1: Chaya ushi.
4: Tanto guo zo yungduwe, a.
2: Ha, nye guo zes. Kherang kya nga zoi, ma cho siya ngui yaabdiki, chi ma cho ki la chay nane jan thakari sungu yoshi shiba.
4: Thakari. Tari lungui dunya mebi na, nishu dunyar chukiri, lachi chayi tu, rangi magaan chichi, koshi kem thangmarbi.
6: Oh, rali kyongchi.
2: Oh, lao huang, ki rangi charo si chan nangchuma.
6: Chijo, gochui sungwe.
5: Oh, gochui su, gochui su.
6: Gochui yo maji.
2: Ngune gochui musmi.
5: Ngune gochui su.
4: 阿姐,打找不到熊之过日,茶叶不能这狂骨的鬼,忙你起来几个,卡住这窝住你是吧?啊。阿姐,那永过也永过也。可这都。让丁了。你记不住耶。出错小的。地里,裙子里,马关的生病,莫这那爹爹,特别地方马姐,给谁拉过来,给我们花死一下干过的。
6: 야면은
4: 랑게 구동시에나 야고요.

0: 샴라 정부 마루 윤게 소셰 나그리
1: 테리 최가 총재 장배 소저 컨트리 고이 제고 슈토자 가보시라초 장배 레뉴 소저디 최가 총재 냠디 길레 앙타고데리 나조 나가 좀 용기 총소다 총대 변조 비게다 조보 의주 제토비 배둥기 뉴부스 튕고지 Yuri Mashiba, Nazo Chuga Tongzo, Kengib Yi, Nazo Pobji, Lejiba Ouyangge Natsini, Kengib Yi Yurim Da, Nazo Tongzo, Ludun Hakwa Tsiringge, Mishenge Sokyabya Chidu, Rangso Ludun Chibi Nizu Nga Shichu. Zongwe Ne Shimju Chab Yu, Kongrim Ligungli Nyesan Shuni, Chokchen Top Yu, Lodun Hakwa City, Lungwenshi Bawe, Senye Jiyu Ta Jaysha.
2: Koji, Dada Sishul, Toji Shubhye.
3: Amla, Dalan Tse, Nesu Dib Yunga.
1: Dine, Mocha Nyubi Nguibundi, Chanyang Daksha. Nye De, Chuga Chongzu, Chungwe Yongda. Nye, Ama Yangbu Zubi.
4: 天哪族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出去 요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교수야란 고정해.
1: 아지 란 대샤구야 가르도 란에 우주사시. 야 대광문 주유 란게 년섭제 님치를 얘기도 지루하시다.
0: 샤가 안 누이게 왔음 주구. 양로시.
1: 저 란 가르주여.
0: 오라 황게 시비나. 말 얘라 뭐시 뭐시.
1: 아지 년랑시. 나 대부 큐는 민도.
0: 대면에 독립시 교시. 띵아졸.

0: 알레 예신스
1: 다가드 이치라 양자팅지 치우 고마치마 고마치마
0: 아징아 좀세가 시비
1: 좀세가 에 알레 사무치사 큐레 주세유베
0: 디저 마시 좀고조 단데 내 도도미도사 레사 유베 상배 송가라 님 가셔야지 상부 송아야 매업자 등도 등제 제비나 상배서 좀 꼽디도 와
1: 씨, 그 누구네 쓰지도.
0: 들이셔게 좋은 주게 자랑아 제가 내지 안 하시죠. 재산 좀 마, 로고 제거야 두게 쓸 것이 비.
1: 쟤네 로고 제도 중에
0: 도마 줘.
1: 바사, 라양야 텐지치니 로고 하루 제도도 지금 되셔.
0: 어요. 뭐, 어지, 쟤는 노루디게.
1: 나지. 걔로 로봇 가르치 도도가 따가 있구다. 놀로는 아래 대초. 거주매.
0: 여여 봐봐. 야, 나 죽는다. 죽는다 봐봐. 야, 쏘. 죽는다 봐봐. 쏘.
1: 요요. 쏘.
2: 야, 저거서 인다. 뽑다. 야, 뽑쇼.
0: 저거. 나라니 양자께서 호치체도.
2: 네, 한 셰비. 고소 뒤는 겸 용마리. 뉴구인이 유 육면 육쇼 내 퇴수 전화마다 놓지.
0: 검지다 고소 좀 권치다 주시야.
2: 대 관심 없어 그래. 내가 청소 되게 나라. 내시다 중요 도회. 퇴수 유비나 등기대네 장가대 관자제 대 그래.
3: 야면 육쇼게. 권대제 제비나 나란조리 협사 두말다.
2: 저거 거절라 키란주 최과 청주 잠배 총 야고시라 열시. 저거 세네디 제 마셰피 완주 중위 소래 캡상 도즈 사주 당고
4: 카레 겸 가는 거 엄지 다 뭐 손 권침 되지
3: 녀세네 드리 내디게 뉴규메 겸 가는 거 엄지 다 뭐 숨제 한 번 치다 주시
4: 지저 지저는 심자 채우 말이 된데 탑시 니그리 뭐
5: 완주 가서 갈 TV 니 오청수 내 삼마 미뉴 차샤 디린 유브디게 코란조 냐된 조르시야.
4: 어, 딱다지. 돈도 정수직 유봐. 응, 뜨아. 감 총조.
5: 코즈 총조래 응아 조지라. 자배서 시수 역시. 단도 콘솔에 내 말아봐. 권나 되시야.
3: 디린 아주 공화체 부제지 내 뉴브시. 계세 대응 공제지 잠부 좀비너. 나란 쪽 갈래 개부디게 동부 잡수 봐.
5: 네 최대 삼로 도스던 줄이. 갈래 개부디게 동부 잡히네. 자배서 저디 참셔 유어 마시. 기승훈의 참샤비나 총미소 심제시라 속르다
4: 시 참샤인 용마리
1: 야
4: 저다와
1: 레집 상은 대도가
4: 랑카자 용바
1: 랭메는 기소다스가 용총마르베
4: 오지 저다와 年위계가 용베
1: 좀마 랑게 니에 동통다가 응응응응응응 스멀름도 용도가 샘도게
4: 年尾给他用没呢爹爹我妈这是六个的年轻个月其他做年马拉上过那些爹要的是吧上个可是新做年轻白马赛其他做若不切图吧是呗前继续的继续的爹来给我学的去俺们这去要考虑到俺爹爹有呀各批送啊哦一年其他做这的话就让穷穷住的 먼저 책임 든지 왜? 디제 제가 어울러 봐 준다.
1: 책임 든지 매 책임 큰 든지 매. 저와지. 네 기란스 된다다 탁주 제도는 긴수 인지 네 저와디 케린로.
3: 상에 여수다.
4: 지. 연마 되다. 요.
1: 저네 남자 시비.
4: 직셔다. 먼저 직년.
1: 어, 네 사지 차후유.
5: 딱다지. 장게 매주 장게 미 컨디스 뭐 신지.
1: 이 좀에 나 최종아. 두서도 계속 나 이제 매자.
5: 자리 이치 매나 님도 유불베 아.
1: 허, 녀랑 셰우. 나 조조 스디 매주 장게 쇠부 총수리. 쇠부 총수 매주 장게 매도 세시 규치쇼 총수들이. 이네 코스 총기다 타스 구지. 디콜러 나다 녀 젠다 비게 주디. 코스 총수 레지베. 나서 네 손으로 치다 쓰기. tondo minjani zhe zhuang, qie zang ni ni

0: 디제 있는 예를 가와시게 고르고 시부도 비결레 뒤 미수 저지 재면은 근데 제가
1: 대다 좀이 안 선사 로 대비시 나스네 저와 제사
0: 장이
1: 你也让了你这次写兵吧，俺做多是做的，我。
2: 俺这种做嘞，还爱钱不多，经常做重要事的，可怕有些，这不没啥啊，我也答应的。
1: 喂，马瑞，喂。

0: 하모.
1: 지저도 라카지가 용바.
0: 디리네소 나고에소 잠베 송가로 로바요니인다.
1: 수무디세소.
0: 오야나다 조메무디세소.
1: 나무디치미.
0: 김세카리나.
1: 나주고디 기부슈도. 로바차고야미도.
0: 아, 레니하코스. 니랑게 레포우르 삼심젤런 거르바.
1: 칸다. 나 로바시니 먹어. 란레 친데유도 정준나르교.
0: 왜? 뭐지 통주고 해.
1: 장시비.
0: 어.
1: 김내초.
0: 소진네 제초. 자배 송가러 원제시야시.
1: 원내시비.
0: 가려 원내시베스. 잠모 전화 유랑고 왜 먹어는 아 주인다.
1: 거의 거의 거의 제 장에 아직 쓰신 님 맞지? 겨우 잠뻑.

0: 바브라 항사 중에
1: 내가 야우체지 미즈로 와 추수를 마다라
0: 예 싱그유
1: 아 로디게나 랑게 다리시니 내가 뭐 착수해 시에샤
0: 로디게나 네 바브라로 셈나게 제치 셰고 삼대유
1: 아리 쉬다
0: 네 람스로 가르만 줘야디 갈래를 여야 채도 맨다
1: 쟤는 가지
0: 바브란다 타 링스 주는 성비
1: 어지
2: 여
1: 피다 조 예서
3: 롱
1: 니야 삼을 근 제스다니
3: 롱
1: 라라 롭스 테베 소라 제시야
3: 라 개화라 기랑 개나무 소라
1: 니야 삼을 근 제스다니
3: 롱
1: 라라 균주샤 도저 망차메 조 성비
3: 어제 딘제조와 견적배가 균주남디 나 토고는 그 유비디 중국으로 봐
1: 아 예서 나 라니 그 강배워 올라가디 두스터디더 나와스키 요마시 이네디 표규 먹본 게 스소디니 준비시다 나 라저 로디게 나라 스스스시제제 답교제 하레스나 라가디 레진 나라 주총 주 피게라 누부 전부 된 거다 제자 도스 유사는 과용제
3: 기란게 가르송 부이면요 고츠스 배차샤는 안 줄람 수루가 튼기기 특수디 마면에 俺这边做皮鞋单样了，贵宾个女不听过是？
1: 嗯，啊，老子就忙一人脚下，你也给不起是？
3: 干黄了，第一款呢，你穿过去呢，俺们如果来个的，你起来的倒是没准备出来许多，一年推出第一人了，你来个钱就先来过去是？一年先让投点呢，起码呢你来个要钱的，你最近这马挺需要。
1: 俺让你节约，说的。
3: 哦，你工作连大局是了。
4: 喂，工作连大局。
5: 你让了等到下雨。
6: 等到何日？
5: 这里俺做女的，年底个月，胳膊这么多，确实忙些。破了三轮单不赢了，哪个年头他做家的，开钱不协调这些。
6: 对哦，谁不充足？俺做哪个月开两不着吧？
5: 他何日？一年年自己个病，赚的当然没多。
6: 当然没多是，钱能可真少嘞。
5: 你三路都是当兵，俺上次那个十四级，做的生病。
6: 那个十七哎。
5: 关键是血病呢，俺上次想看他创作卡伊，那得免疫，出门上我娘之前去，今晚呢就叫他，俺做那个可能前经济下，点下去俺做那个可能前做事。
6: 你还可是让血蛋钱呢？创作现在谁不创作那些所吃过的吧？
5: 他个谁？人家谁不他个谁？都是前面呢，看做拥抱掏了前面马车，俺在团结里推销中马谁？开车兄弟，咱别表车里，给人去偷谁？
6: 长吉米，我那真是名多，三门永春地址，俺那真名多。
5: 哈，上街俺对俺等个月啊。
6: 弟弟用过去哦。喂，孙子弟，主任那徐子谦干没着？
5: 哦，念了人大，给着钱，弟弟光了徐子云。
6: 嗯，用啊。
5: 主任啦，第一运军顶着贼不啦？主任啦，既然公我妹落村能够预备，
7: 让个闲蛋了，俺是装不着吧？装备路嘛算呢，看得小了啊。哦，来几把欧阳，咱别说这吃完没得怪。
5: 哦，吃完洗啥多？
7: 吃完药呢，得开几个药吧。
5: 哦，你等到去，既然打，吃多少我上去。
7: 等到开了药呢，我打吃多少我药着呗。
5: 既然送单了，既然缺个虫子，主任是吧？主任了，你缺个虫子，那个实在是做我生病，既然个钱呢，跟着药谁？
7: 可真是岁数人，念的这心美。
5: 啊，难得念个出名丈母娘这姐姐，就叫他俺做。

0: 내 고든 제야듯이.
1: 쟤는 미카 쓸거지.
0: 폐지 향송다. 총수 주장이 중미 고치시.
1: 让给 총수 주장이 내도 세유에.
0: 라공.
1: 대시라지. 왜 내 마구 대저 두칼 지니봐.
0: 디콘랑 아주 장배 소자 내 마다 매긴게 또 스모도 고쪽 뭐 캡디 기랑게 생유 키시. 제자 내주 디지 말아배 치도이.
1: 아레. 다니엘 고스스. 장게 내 사무도 룹치 니르바 이네 뎅암 치처 규요 마다
0: 기랑 돌 됨나 니 비게 다야 치도 뎅암 치 심마시 디고 그 내주 디지 말하베 치도이
1: 장게 샘타 제베
0: 나고 나 다수 시고 삼추
1: 샘타 제유나 제경치
0: 다시는 기랑게 미드 남으지 마.
1: 네 미드 제마치 제침부터 저 여름에 팅어 랑게 삼배 소주수도 네 미드 제매 이네 타마데 수송아
0: 디제마 쏜다
1: 당아 제제 로부체 토야미도 겐수 샘타 제유나 치시 보리 드릴랭 사수나 우유랭 갈지 쇼아
0: 차례 가르비나
1: 니에랄롱어 주의 이기시치 탐그겠고 딘제체나 중미수 이지치그지 랑게 하무승의 보모디 회사 야우유나 롱바 바보다 주쇼라 다가큐는 마용러바 고중에
0: 기란 돌 됩나 Nyalhamo, kiran daga juz xie chow.

0: 아지요.
1: 아지.
0: 클라사에 마염제.
1: 아지. 아니 쉽지 시죠. 컵스달라고 수로 치중아. 되다.
0: 아지. 영주 샤르도. 이 네퍼진디 디네시르샤. 가로제야 민저.
1: 마시. 라고 주 가시유. 가로제야 근데 이봐. 띵아르 지야이.
0: 가로제야 민세.
1: 미에, 나도 수수지야이.
0: 용아 용아, 지금 용, 클라서.
1: 용아, 자 세사베.
0: 세사.
1: 야주아.
0: 대주마리.

0: 야 이다
1: 이다 이다
0: 교수이다 교수
1: 교수이다
0: 교수 교수 교수
2: 샷세
1: 교수이다 고소
0: 오야 교수다 야야 교수다
2: 오야 따도 따도
0: 나 교수
3: 야 따고 있다
0: 아 다 잡으셨어 잡으셨어
2: 오야 잠은 좀 루트시다 루트시야 좀 루트시다 교수인다 교수인다
0: 야야 루트시 루트시
1: 대다
0: 알아
2: 교수 뒤에지라 나라도 상매 튀모 배전와라 슐럼다 경 레거디 듄좀 능식 제부터면부지 디고 뒤뒤와 차버자 외매 경에 뒤조리 다다 다시 도브리 제자 잠마 갈려가서야 이 我要他这次提名给他做团大协议连接欧阳给追过去的人家香卡达重组卡机给重比达娘之前的那个设计是做不的俺做重组欧阳的那个妥当前期的重比是母亲娘之前的几个多门地前的比贵些不的俺做蓝色的话的若不前头有比呢可对现在这个大 我注意，姚多，喂，梅医生，让忙注意啊，好些。嗯，电话了，其实你这那个是没病呢，我光不休息，昨天干了，搞了多少周年仪。哈哈哈哈哈！啊，这给点多，给点多，我差不多得了，让忙注意。我呀。
4: 다지스
5: 지스
4: 내다
5: 줘.
4: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0: 나와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래 리미 십제다 냠리 낭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래 최외 대단시 징이 나와 나소동아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매제 나다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체네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시기 다다 카바 겹지 나다 나와 네들라 다균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이 나다 나와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낭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지 사버도와 대 예 티레직 쓴다 이네데 이 나로데직 쓴다 대 별 신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도데직 쓴다
2: 그때 나 저의 한국이 진짜
3: 야 민키비 너 공대 보면 해봐다 너 공각봐 너 취약스 된봐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트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메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5: 铁卫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有人用了些许月别，些许不起了，给连月。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那是娘真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纸，亲笔糖，那年地糖地年，是个是那么些地亏卡纸，亲笔糖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你同去，管不啷，老个六穷堂不要卡纸，亲笔糖那年面接从康，
6: 林国大建给韩国的关节，吃了亲不赢呢。 对不起，农民来生产这些国民都，人家，当年刚不得面子，几俺人都干了一个啥？他人呢？林国大建个韩国的关节，全部也会这个人的。林国大建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过年过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7: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卫人心气，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银通参在酿制起，明了几这级别，几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给我抓你些，毕竟避免堂铁卫人心气，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气，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开连帮点卷个堂，明土脏些，木脚子鱼。 火力动物王子娘子节约铁西克让米热不起其他米塞不米通物米就团不米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堂铁卫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能力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给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巴了我也估计初期暗暗暗你出即顿松也咕咕咕

0: 키랑게 디 계획 위목된 시약이 최시다 튕구 이메시다.
1: 지약도 인디버리시. 이내 목된 시약 최시 튕구 이메 딱제 세브 치고시. 계시 최시 튕구 이나 녀키즈 좀 우지다 저와체체.
0: 레슬레스.
1: 시바.
0: 주장장라 튼도 튼다지. 먼저 팀자 비진라 대풍목된 시니시.
1: 알레.
0: 최장 대가공 튼치약이 레게 규림다. 된자티레 규무도지. 제라 차례 가르 유비네. 그런게 나 좋아나로지.
1: 양아. 계시 제마 저거 과야더나. 샤라 렌체체.
0: 레슬레스. 주장장라 투제나. 그런 투신시.
1: 개마리 개마시.
0: 나 드린다. 주장장라 슈아.
2: 오라환. 대다티 기라나 군수 가르 유비네. 欧阳，你先把女人打，日给到底日引切不日，俺让做这个月子出不车日，你吃完上过马是呗？
3: 好，你得这生命多，几千头大的养银丝马是。前那个这里，
2: 既然给听个预备，就是就过一千百几了，啥子卡几个变装皮件那也去多，创作卡几了，所准备就接第二个我就。 통마 종미수 용보에 망치 요시 이내 健康로 도시단자 老주장 가시 치네 라스 토요 마시
3: 지 전다디 니 삼촌 고함도 전장게 갈 수 있나
2: 장구시나 마영원에 제가 곳이라도 최가 종소 의주제제 주군람 교토나 자와 상고시 이내 최가 종소의 윤조 제부대 도시단비나 제마 교기도 원내 지쳐다
4: 제대 녀를 초와게 합쳐오시 의주자도 좋마시베
2: 아셔라 기랑게 숨부터 녀고 쓰기 이내 초 신신의 공부시다 급디디 기랑의 유보 중요하시디 당신 자외 첩추야 유구마시라 지도 대비 자당다 지워 도시 침비이나 아셔라 기랑 대부 유비
4: 나 대부메
3: 나가마 오야 로프트 좀 와서자 삼로단다 말아주다 정말
4: 괜찮지
3: 오야 쟤는 된다디 랑게 종주시도 삼로망스다 덥주라 되러 지웠다
4: 아시

0: Jason sa, Julu sambu korda. Les, dergu ngoyak legde gale yori. Tanda kinche shunso.
1: Julu la chokchena ya gu de yu.
0: Ya uji, shub yebshi.
1: Shandang la tochena.
2: Ya shu.
1: Juzhang zhang la.
2: Zi, xiao mei, shi ba?
1: Le yi, mei ye shi.
2: Kamsa, rang ya uji lech, nian shu di, tanda tuen zhor da.
1: Ale, qie na, zhong zhe kong zhe xiong yi na?
2: Xi jun qin ju qie, lo jie yong ne ni shu par, ngok dian qie qio ha.
1: Mu ne la.
2: Ri ri.
1: Qie na yao xiu, ju zha zhang la, qi lang guang jia har yu na?
2: Nye sam jia di, ngok dian qie al gya gyo qi yi.
1: Les.
2: Nye qi lang zi zong ki, shu ju yun dian la da zhi hua qie qio.
1: Les.
2: Qie si zong ne mi ti qie na, nye xiao mi rang qie zi chong zi, ngok dian ruwa yin gu mi na wen jio qie qio, gade do.
1: Si, ju zhang la, ta qie na, ta qie na. Kiran tu dem nas nie le ga yao che ni le ge lu zu tu xu zhe
2: yang a yang a
1: chen ga zhong yin da zhong yin da xu guo
2: zai ke li ji
1: yao ya ji ga la xu guo xu guo
3: zhu ren duo zhe ma yuan ha zhe ya ti ling zong dou yong gui yin si duo
4: a le o nie ba ge zhe lu zuo xin su pei jin le zhuo mei zhuo
3: ding zhe tu le lu ran cuo ba 용아, 쟤는 네 결혼 전 네를 시행다. 딘재지, 네 세공을 매연성게 남수치디 작대신이자. 네 주디 안주 랑조종기 대제주라 네 주피 사비 대제주네 제주로가 다니 샤모르 제주 남규 타마디 자두 제다 대게 속세이네 나라주 계급기 목돈치하기 제시다 용수튕기 딘재 송자
1: 丁阿拉族创作我的先呢这是别团结起的总共五这个叫表能给唐德爹跟我团结的阿拉族创作你的主任拿就差不多的地面当多陆队没夜生叫做小区入口的入云滚的那个女子的比这更厉害特见呢特见呢你也见呢昨天起来给我团结的当不的我呢
3: 던지지르다. 길에
5: 로
3: 랑게 슈누카 세니 메이션기 로과동다.
5: 오라화 나담보 녜구지쇼.
3: 용아. 제너 존두추.
1: 레슈다. 녜치지니 수이 나나 저공학동 로가디니 오네 레랍스큐는 마시. 제자 녜로와라 나저 레그디 원스고 조부다. 강교 추불람 교야 치도 키나 주이네 광자 망자 던로 수인다. 라과도 오야나게 삼자 망스테로
4: 니에 삼자 쉬스가 윤나 니에 되는 듯다디 저와 차차샤 승비
5: 레지 오야 디 두무소 주구람 교야 소자 저와 마제는 용야 여르베
1: 레지 오야 레그디 게랑 키모 주자 라마 집도게 아 라마 집시라 니에 루빈고 코네디 존에 구입다
3: 梅先生，
1: 老，
6: 俺屋里养生也是些，送的。昨天让我对住个入院过夜喝的呢，而且电话了，你听了听蛮过血病不？俺最近在这个我对亲戚里，充电呢，这个你有没有？啊嘞，听这一不是？
1: 当
6: 俺那做兄弟的，差不多吧。
3: 用啊，今儿俺俩吃个酒。
1: 啊，来是，今儿俺俩吃个酒。啊，酒啊，酒啊。
6: 屁股。
3: 오야. 던다디 도스 댄키에프다. 샤망아라즈 뉴슈칸유게 메이싱을 겹겨치오리.
4: 황라. 녀양자 딜제주기 우치세제 여우시쇼가 승비.
5: 레집 오야. 녀원의 고쇠무수. 자와상고 딘제일러. 장게 넘겨 딘제 도양 하리나.
4: 가인스는 레그디. 저와사처히. 민알 대비나 윤보망 주도 하버시. 이내 폴 삼을 담비나. 갈라지고 되면 남버디 베드 맵 쳐었다.
0: 다리니 레치버 오양의 갑 교치기.
3: 하지. 라신의 용지 조동 아선의 사수. 라게 갑 교치니 지미 등기.
0: 라게 니 칼가 동마지. 나 총수 레치브체 로숨주스 주기. 我是缺个虫子没

0: 주장장라, 캐랑 세니스도.
1: 야쇼.
0: 야페다.
2: 주장장라, 감사.
1: 하, 감사. 장수이나.
2: 마치와 종주의 표절에 집이. 오양남수유.
1: 아, 대다, 대다.
2: 됐어.
1: 나제제 레카리유나.
2: 티린디제야디. 마치와 종주의 장대원등치야기. 대다 캐랑 주야이.
1: 샹 체부등야 카리유나.
2: 어, 진제지. 나롭친 주두 칠레 스시장비. 칠레 문의 슈비나. 데르그지 옥든 치리 유메 당도 데르그디 속세르 다우시
0: 칩시다
2: 도제나 갈르지구 데르게 속세 몽구미도 디네 당제 제바 데비나 지그리 제세 몽구메자 데르그비타 준의 리민도 디네 마심제 치슈디 쿠리오리샤 케세 데르그 옥든 치 사제디 긴캄로 도르시 다비나 토블레 쇼므 그르다
1: 칠레미네 라르샤 야고시에스 키싱 아주 쿠리우 송조체 옹든 제비나
2: 쿠리우 송조체 옹든 제아디 멍웨 편진 것이 데르가 된배지라 롱보신다 조장치 쿠리우라 조경포마시 이내 최가 종수 단대 차긴 데비나 주토야 균이 요마시
1: 로데 아야 최가 종수 변조라 강에 첨부유디 시부 것이 최장 감 쇼라 체나 용마다
2: 하 디녀 싱그유 냥아레 심제 치주고 된다 디기랑 슈브삼이 키세 디르공 옥든 체체 좀제 니부 튼부 이나 제마 규비기드 치차 차브시 아자 양지 지금부터 지금부터

0: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지스키와 개여 말해. 람보 로친친의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1: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 최야 부지 링기.
2: 자야 오시차샤.
3: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天下杀的日的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方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妈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0: 신의 제야 존스. 제야 존스와 교수지. 나 신의 제야 존스와.
1: 엄마, 뛰는데 예스테.
0: 요. 나 신의 제야 존스와. 나 신의 포장보들라 제야 존스부 제야 존스. 계속 하고 해 포장 제야 존스와. 내 집 오야 장게디 나 빠르시겠다 용두에 아
1: 나 스님 또 이다
2: 지 빠르게
1: 뒤대 옆에 두
3: 대대야 지 이 숨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셀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드 셀라 문농 참부스웨디 초라 비주랑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나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케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罗一派出你到你学自助旅机而身边不没对通体石头参不右边群队的啦卡套身边能没过体外不离开丢进银边不离这个汤村民落吧家切汤配切扛起刚度群众脸不右啦能量能对汤起了枪枪铁腿群起还将参不右罗一派出机而身边不没对通知道卡巴连我也无计处处进出处处进
1: Tiring anzu lo yeba dhru thamdi ane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hosi daga dhru.
2: Te shabsha ju ode chik tsu dhosh dago nani yongdwe?
3: Dewa shushtu wala.
2: Naze?
3: Yangu shushtu.
2: Chano lemba di pigu dhwe?
3: Da di hongo maso wala.
2: Di lo yeba dhru tham ane kira liya kuya ime.
3: Naze naze?
4: 韩国的那剃秃了，不要去打赌。对对，韩国都恐怕也就咱们呀，羊毛少多。那是。啊，台湾讲俺那做，压个差不多，九个几米呢。我那能打用手里面多啊。
2: 那是那两把的，给他剃不多呗。
4: 还得把住啥子设备呢？
2: 那给他切个剃子的嘞，不要用给他。
4: 那是是。哦，韩国的伢光打个两把，我是。那四天天老就把住的。
2: 我的给他个切不打个两把，剃哪做？你给他俩贴个皮皮。
5: 지도 카바라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0: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즈주 르지 알싱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디가와 탕 쳬미 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투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베 푸미 디통
6: 지도카바레워예구지추추직추추추지
7: 아카조르가시가종세
8: 동다비우니다땡바다
9: 이지니마세샤
10: 중국규칙유감네텅구벽개때모시로나
11: 기랑그니들이신내안유나초시바랑장레워예구지추레워직직직직직
12: 야미김비너궁디부메바다너궁카바너취약스된바고나过一会儿，老青年队老子竞争节目都快说给，也没你去团结，要不青皮糖都撇他。
13: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给个皮千万垃圾一边，也没拿出就是钱。最新给凝聚来这边，明确的，我推给冷脚特朗普结果呢，明确那公给稍微解脱不啦，明确给巨人男，可别没过的糖，那公拉普通没变糖呢，小军刚也没吧，也难上头。
0: 军统也没你这糖，天外人心给也没你了，偏不远。有人用了些许右边，些许比起来更灵活。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杨成兰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从康，那个重庆联通区管不拢，那个六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从康。
14: 哎呀，这阿吉啥？
15: 这得来多多住个。
14: 这阿吉是是给我开药买的。让不落轻轻的买嘞，喊你放的排水单吧。电脑的旧机早呢，人均的面子嘞，车站站了点钱面多啦。
16: 站哪股也不去吃鱼。
14: 所以在门口的店前喊你放排水单的这个人，都先干么就站起铺铺单。所以在门口人呢，就是提来人子去铺铺单，俺的休闲单呢，所以也不去领给。
15: 这样我是猜想。东西也做苦下了，
14: 你让了排水单呀的，喊你放给吞山沙的人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需要的，
15: 喊你放的我那要多，
14: 喊你放更重点的，俺们那个帮的工资也不是那热闹。
0: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
17: 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出韩立方从康。
18: 阿旺文呢？三步五步呢？扛着起。那我四处拦不着。那五呢？三年级呢？几大起？那文吧？那武吧？得不免把锁给退休娘子囊中起面。那位那对他去结果子，真输糖了皮蛋。那我文吧？那武这吧？能速懂我？四处拦吧？那位你在做鱼子，真输糖？那位地糖地来了皮蛋。我路所见看见，咱就把做物子呢，他上给些煮煮原因。给个给人不当官，那位七句面具越起来，现在也拉脱不面的，拉这个钱那娘都拥挤起不来，都气死。
19: 谈到民主国呢，李密托当街党是不成立，大众提醒李密托面具切除。
18: 这首党改用去冲击加拉什预备，目击那位地摊的呢。 편유 전별 권에 나외 내드 라수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4: 산에 하수 정기 링고 샬람 파고 송중기 이점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산에 하수 정기 링고 샬람 파고 송중기 이점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0: 비규인 방베리기 네드카라 총카도 피네 십제 냠린 나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 미군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망아 구구추
2: 흥고지가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3: 상부 대부유가 달래 막아봐 무나 마셔봐 흥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4: 나 표현이네 흥고 딱 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흥고 딱 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송자 토로도 봐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 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 방디 배치 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면서

사투 망초기 서동 초기 사세나마타 둘이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又不用难回 사두 서동 척준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토르와 신别캐수야바 지作기作为孔智야바 캐시캐랑겐수레군탕 지作偏低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기레둔바인치 인다니바도 대당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쿠류라 인다기군치네 롱쿠르톡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류 장자균평치바 쪼내쿠공수 군위기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허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춤미 카나게고 로숨옌 키문고컵겸메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문고컵겹교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정군앙 규림용기 문고컵겹바탕 권내탄웨 민컵겹고 랑우국송라 쇼겹고 랑先你个偏啦 地堂用途
1: 아까 좀 가시가 좀 세.
2: 나원바 나우르바 대부미바 소기 유슈 냠지 능중 치메노 나원네드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원바 나우르자바 능수도와 더초랑바 나원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원에 대당 이내라 피다 무일로 소제 켄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기 셰주주비네 개가비르부 당부 나원 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 야라 토고미데 와제기 지난 년도 뇽지 치발레 덥시다
3: 한도 민주권나 리미토 당제당 10제천리 다종 대신 리미토 배주 체조
2: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당디네 편유 대비 권에 나외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당 세월 중이
4: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아니 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아니 추
5: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물도와 대. 예, 티레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대 직신다.
6: 로대가 저의 한국이. 진짜.
7: 야, 민키비, 너 공대부 미에바다. 너 공각바. 너 취약스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드 로스직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8: 균통 야메니 리탕 铁为人心气也没捏了偏不愉

0: 내초게 뒤지 저블리 양승의 피비 문딘 카토 양사비 하세 뷰리 기자
1: 喂,天哪,快去吹些穿了休息啊。科技呗,出去吹呗,出去有些局呗。啊,自己。看着你那么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人给卡巴东大撒吧,哎,卡巴东大,听我说的是。这人啊,就老一把住,他们的,啊,你脸吧,嘎子,这里那罗里啊,波拉摩拉里啊,昆柱呢,你娘说,我那得肯定的都是大家。
2: 对，啥子叫做的这个车都是大老板的，给我叔叔做完了。那是，
3: 养我叔叔做。现在两百的提不多呗？到底好好嘛是嘛了？
2: 对，老几把子他们俺给俺俩培养的。那是。韩国的那提多不了，不要去打多。对，他我都看不见，就咱们养养毛小多。那是。啊，第二天俺俺都压个车，我当去个几门呢？我那难道用手里面多啊？那现在两百的给俺提不多呗？
3: 还得八十啥几十万呢？
2: 那给俺吃个提十的嘞，培养一个给俺。
3: 那是。
2: 哦，韩国的伢工资俺们三个。那是一点点老几把子的。
4: 我的家人给全部打个冷战，听他说，我家人俩天干皮皮。太平兄罗三边人拍切过，太平兄七边躺开去了，过了过去过不来准备，每个进行昆队体位的，看涨了七个月呗，扛着四百皮皮更是凶。太平兄罗三边拉打。
5: 罗一帕车热到人血资助六级二新别普密队通体，石头参不越别，军队的啦，卡托新疆南美国，体外暴力开丢进人别，不理这个堂，村民落吧，加强堂配件扛起钢头群众，脸部越拉，能量能对堂起了强强铁腿群起，还将参不越。罗一帕车级二新别普密队通，指导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4: 太平兄罗三边人拍切过，太平兄七边躺开去了，过了过去过不来准备，每个进行军队体位的，看涨了七个月呗，扛着四百皮皮更是凶。太平兄罗三边拉打，罗一帕车热到人血资助六级二新别普密队通体，石头参不越呗，军队的啦，卡托新疆南美国，体外暴力开丢进人别，不理这个堂，村民落吧。 加强堂配件扛起钢头群众，脸部越拉，能量能对堂起了强强铁腿群起，还将参不越。罗一帕车吉尔新别普密队通，指导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6: 查件照东看不起，昆明仓巴拉查件机，青山越南外国查件厅。
7: 查件照东用时刻，中国之前人类经常地基拼凿看不得着。石准期间，多少沙坡片，连日一切，天干了，绿树节，毛一切，三百古树，高准期，地震一波段，屯来一百起，零零古树，
8: 中国之前。
9: 下面这边农空地不买不到，农空卡吧，那去杨氏屯吧，过那。
10: 过鱼壳，六七年头，六七七年前么都不少见。下面你去团些，脚步轻皮糖都撇塌，轻皮糖给团些轻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鱼呗。下面拿出就是洗，进行给凝聚立住呗。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能供给室外解脱不啦。明确给巨人囊，可别没过的糖，能供了普通米白糖呢，小熊刚也没吧，也能上头。运动下面的日糖，体外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
11: 有人用了些许药片，些许补剂了，给连药。卡巴昂扎，来我也估计，初松果果，果初松三年。那是杨春兰富康面康去年头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么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冲康，老个冲给儿童去，管不啷，老个六冲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冲康。
12: 战马兢兢迈步。 中国陆军战争的战区被搞不齐备，屡次通缉，巡逻车特别搞不齐备，中国屡次点兵攻击，中国陆军战争，天同样不着，屡次点兵，战马通缉。
13: 何不给我糖？那就停吧，那干部说的，那空地不面积，越发那当那位说出看了皮带，我们就给这些人人民写借的，你们领导错了，过年了，我进屋的了，人才给孙娜来追问，别当心情。
1: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 전에 깨라 대륙기 나와 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2: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칸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3: 코위 결원이 독재자 민바라 레워유도 조이 준대 세기 티신 나라 나르웨 냠점이 千不一吧 난자신신 北戴河破军 入据切 냠점이남 정주小로
4: 전수탕 내 지승배 지배 치고 전수탕나 배시유 총기 용기 내년 채 유기소 내 총각도 편미 이미 배주다 내년 채 다균 지척배 내년 채 유기소 화난낭도 내년 채기 내등기 업 직무 미대와탕 영무 미대와 내수 야구 미티바 송내 지배 찰롱다 롭종라 숨기 티바 세 민안기 내게 뉴채 마루 좋아탕 연구주 레베 착제니 혹배 내가 포로 줬지 내년 채 유나 전수탕라 피다 개용기 무지 총다 총각 인배 연송유 在于问所那个跌入前面从那头了不经过铁外地珍珠汤起三三给长华中年为了地汤起日剧汤米剧那剧香浪所居特门为从刚度片面人民安别剧前的错了腾东白药白云山进修汤穷美耿珠景一种米账了七十余边为了林呢为了不具影日剧腾起给年从刚度片面陆剧汤人民安连把汤别剧囊虫三年哈斯中给林国小郎法国从中给一张王者两个月估计初级安安安逆出

0: 天啊，你上去哦。起码呢，团大地铁，引进俺大街去过一趟。
1: 用啊，那大么？用啊，你东巴这些，把咱收听个进去。让俺咱们上古店一趟，找俺们这用去。
2: 这用过吗是
0: 巴拉, 古努曼南达, 天阳南站的, 欧良拉给, 超级难的打开之过是, 腾多都是讲的, 公司群规策进破是,
2: 矿个星座, 超级曼南也还是, 其他最出新南大美呢, 矿个星座, 超级曼南也还是, 矿年老早赢不到, 山居七度给, 超不赢, 矿很这一面也三不鱼鱼, 甘肃的天数切开好数吗是,
0: 당시 직전에 태양에 밀려라 다제자 집사빈 길이
2: 가리 더도라 타게가 시샤세 띠노호 유사즈부
0: 발라 니에 태양에 튼다도스 주큐 어마리 시에비 무시 남자들 예마시 이내 나 공스디 미소자 누슈도스 뜬거슈 기스키란 게 차로 주마토비나 나세 오량라자 참수가 주의
2: 요구마리 남자가 튼다이노
0: 你若不去啊，什么东西？但团队的过羡慕。Liz。呀呀呀呀！让给团队爸来看书吧。天阳那么早就到时，阿姆拉，他提出蛮难的。

0: Lele, ni ji xia di. Chang gu xian no. Kala xia da ji bu le. Qiao yu mei mei ni ka tu jie. Cuo ni duo ge gu du. Nie le, duo sai ne guo zu le. Ran cha xia no. Chung du ne, wo men da mian bo le ga bu yo le. Cha de ge cuo wei gong xi da, tun zang. Qi ran ni cuo ni duo ge tu bu le.
1: 다 차가 들었으면 손을 용두게 나다 차가 더 캠에서 쉬빈 봐 처음에 매일 레왕 꽈리한 손기 가능한 거유 진짜 신유지엔 가면서 다 잡아두게
0: 쟤는 가 내가 주의 란트리 데려 봐
1: 라
0: 나 나르고 와 롤레수는 니 채심 못 가셔 중얼고 란댄데 가보인 거래 흘러 죄송 아.
1: 제 망스랑 아파서 되니.
2: 제자.
1: 그래 양 언니가 나 잘 이것도 하고 있어. 오야, 참
3: 강하시오.
1: 지금
4: 年輕的爹爸, Toshena Shui, Tiling a shedding yanke, so do the Shamiazo Karesena. Dear, Nanzo Hansi Gaji, Lemmy, you bear my hair. Tandonye, Lobching Lobjoda, Tangma, Muze Kirkbunangi, Pujum in the Shadari. Thank you, dear爸, Yanga Toshena Shui.
1: Thank you, Nakinazo Tishugo. Tigapsela Quantan to go from the Nanhansai Chowda. Quality Nimiti Logan Wichigane, keeps up to you missing you.
5: 가수요지.
1: 치기야 타부요지.
5: 치기야 수요자도 와.
1: 참외 거수도.
4: 치, 저거로와, 저거로와. 터치 터치. 치기야 타부. 개말이. 대슈베 행계게 배주나 배슈고. 캡산 치기야 타부 파샤. 치식도라베 이지유. 조디 소소 이지다. 定罪全部过的 先给你一起预备
6: 预备
4: 要求穷 谈到先给给多岁 心都多岁去啊 天天托给中香看了 才去托学给 随队机你也彻底切擦 多次的先给 你也不解去啊 用对
6: 用了
4: 腾多 提提你 俺最汉斯给及雷米错

0: 여러분, 딱 바로 실라키에 비해서 어떤지 내가 할래 야오지 멋짐지 양 끈구 라고 찬 대회 소소 넘수법도 제도해
1: 끈구 눈 심겨를 왜
0: 최사
1: 让我 쓰기를 승비 왜 나 로봇이다 안 거
2: 용아 제러 끈구 야오지 대도나 녀란 랜쇼 뉴두 뉴 손주 정배마도 대응함 편을 마시라
1: 제일 러지 없지
2: 곱디면 레몬 감에다.
1: 진감이 된 제주배야.
3: 아, 지다 금을 고마신 용도 왜? 나 다른 분이 상하리 용벌다. 나랑 사야 동야 주고 매부제 락제 볼루루가디 직주제제 볼스케도 용도 왜?
0: 디지, 니시에 혼라 나스 볼이 개비니 이내 잠에 해봐.
3: 어레 락제 볼루 니 북두루 가서 주어레. 나랑 제 북두루 가디 하인게 마단 용야 용말다.
0: 용아, 니게 당.
2: 시, 인지 하인게 당 그래. 다발 해도 숨어라. 이다.
1: 이다.
2: 도스 내 약자 숨긴다.
1: 영아. 지게 팔라. 지중한도 성도 중에. 네 지게 휴라나 건도 지도고는 쉬죠. 근데 시에고메 네 하고요. 이내 기란 게 아케 림베. 자기는 많이 나라. 네야 예 유청 보시다 쳇버다. 근데 전에 가율라 유고네. 하고야 되고 쳇버다. 지게 팡라 오네 그렇게 두지도 가.
4: 클래스가 뭐 침제 대란데 제 같이 가.
3: 나 지게 더 불라 챙이.
1: 와야, 다가이다.
4: 나 지게 더고 챙이. 공부를 쉬어도 왜?
3: 쉬유기래.
4: 지게 더 불라.
3: 지게 더 불라.
4: 이게.
1: 용아. 잔친 집아.
4: 레스.
1: 황비랑 만두다.
3: 지게도 굴라.
1: 란탄도 돼. 란지 규링도 돼봐.
3: 기랑 불시야 바이긴구 유여장. 아야 주인은 뭐죠?
1: 랑게 단다 가르코죠. 아샹라도 쉬다. 근제시네. 아랑 좀 빙기하러 봐.
3: 아샹라. 기랑 되기. 方大理是你的 从军能够呗
1: 好嘞 황비 让托不进这马其达 念他的可把的 方大理的求你给我们
3: 撇进我就前不谈过 那么这个听到了 那么这钱忙着三千门桌
1: 多子呢 卡拉谢谢 做烈士啊 让个工作学啊 医生保 네급 잠지 톰라데마도 잠지 미상마 소소리하고 치슬럼
3: 용아 뉴스
1: 어야 랑규씨
3: 레스

0: 야, 야, 야. 이다. 대쇼다. 뛰어다.
1: 키랑게 소나베.
0: 뭐. 얘기하다비. 이네 몇 도끼슐라베. 아, 제다 녜샤바뉴다. 차르더게 놈 하쿠기. 체산지마 덴데라 하는 야우치 그리.
1: 아, 씨.
0: 아, 제다 제수. 미갈라지 마쇼. 참 제수로리. 요치다.

0: 이기디 파키시
1: 고마르 고마시 나저 하이인 카딘친 니네치
0: 아치 레스 레스 레스체 야
1: 허세 지급슐라 키란디
0: 랑게 뻥이 디셔디 nga kharsa me haku yue rang la phalen je ya ki ni bu me ne rang ge yin do che phalen je ya ke lin bre ai yin nga ngone rang la hang sang sma yin ne sim ding ge xie na ni rang la gong si kong gu di ge kim bu zhe ju zi me ti di ni beng yi di nya ya rāla, nē sūs jē gō sāmchū. Sēm nē bāchī ā, cōng gēb dū, mī ngō lā dā gū yō mā rī. Mī ngō lā dē bī nā, rāng jī mā, lē gā chī dū, gōng gēb rī. Ngā zū ngū zē lē gā chī nē sā dī, kēp sāng gā chē dū rī māndō, pēn tī lē gā chī gā yō mā rī dā.
1: Chī gēb shū lā, chāng gū shū nā, 이런 게 공부된 게 쉬는 거 쌈쌈하죠.
0: 이런 게 수입에 제보니 수사업들이 내지라 양자 대비 카시에 태라 오늘 니로 좀 제도 용강당다 미국다 세리 공래 미국다 세리 공개 무유강라 무유빈 야비나 무관계 마약 지금 말해. 디마제 단독 공조 시중계 갑 교직 위장 니에디나 무관계 공조 기미 무비야야기 르와 첨부요래. 딘데 총비나 랑게 티베 니슈나 그 시장 멍시디 딱다디에브리 미부다세 레구니 냠레 제비나

0: 허세 지겹슐라 디제 나오마시 나 광한기 림치소사 디니 제오 없이
1: 랑게 공세 시지 줄린다 키변 준자 자그디 랑게 인고충
0: 차송에
2: 그래 준다
0: 허세
3: 허세
0: 쿵티다 운주 집에 마세 복제 십시 쓰여도 와 칼라더 디자인에 제모도 니지 니메바 딘체 최고야 아유
2: 같이 드레 최고다 봐
0: 담사 하루윤에 은이래 냠주시다
2: 야구 가주윤에 란다 둘이야 메바 제 니장에 금은 그 자당 또 파르샤 이네 내 턴다지로 삼등기유 에 겨비기기 태원 레슈 집에 겁러 말에 삼도 균교 마치자 겨비기기
0: 장 삼도 거기서유
2: 통만 차샤되되 장님도 응우 제기구나 차샤되야 쓰기유 다들 안 되다 니름 안 돼봐 야루야 죽어두고 아직 되다 하도 내 집에 태워자지리
0: 허세 디안겐도 요 말다 장 근제시에네 노든 세배 커자 마시비 칸다랑게 배준 제배시고 지마된데 냠내 차 용구지
2: 계제도 좀 시작인다 고대긴다 왜 이내 러베랑 되다 나하래 와도 누가 잔 저거로 요 말이 잔 요구로 지키 딱과 치마 사바데 밀댐데데 그러바 미즈 샤서 뒤로 한 쉬고동야 그 말이 이겨야다
4: 나 사쿠바 통주시기 쇼시 미크데지네 수수레네 토기 네버다 린당은 투지 니라시오 푸중기 너베 사쿠바 타마데 무제 힐레게 진차바 멍후어리 게지 너신 소가게 로티 유메네 시슈그 노시세베 구지시도 찬도 하브리 나토베 켄와디조 라메스시 투마시
2: 란 란토그르세 란라 토브잠지리 샤샤니 쉐고르 그마리
0: 호시 센서 나야 러베 심주르 갸교치긴다 칸당 안주 수수레지나라 후다바다제 베준 제베슈고 나이 지덴부유 수소왕웨 차가티덴데저시
2: 제
0: 이네 삼튼치야 군도 켜는 치미도 장섬중을 매업디 로스템보 시라도가
4: 야시스
2: 장 아마데 마슈다 하이 나랑도 창매 전유어로 봐 되다 무제 제고리 총토네 시나 제주 튕기다 고셔지 교리 봐 나랑도 차가리 야게 튕기 지야디 야고 시라 총송아 다 고셔게 위야디 터치는 말베
0: 터시 제장 안아줘 외탄기 샤초 수준 하나 클라다면 되고
4: 맞네 샤초 수준 하나 클라다니 임신은 나 돌로 지지 봐 맞네 피게 침비는 소용도 멋지게 말다 등순이 비
2: 당신이 가러래 뭐라 가지로 영어도
0: 뚱 맞이 공세 진행한 안 멋지 구지 제사 지마 고바치네 뜻뜻이라 요시
2: 되다 네 당군의 제고로 세야 지금은 누가
4: 네 하이 레바 하리도
2: 샤초 수준 하나 上海的女子婆姐永康面前所在的帕尔街堂刚刚那座车中师兄给夹脚我永康给刚刚来追配合堂三对一年多的店内娘们的那么三百七十七的广汉公司的娘们的丁十七百父亲严老说着自主切图不穷我的

0: 야쇼 어찌 또메 여러 번
1: 지게 환라 나 섬 추추
0: 되다 쉬다
1: 다시 한 건조 어려 주디 콘조 텐젤러 진종 셰프 초등 셰프 통추 티마세 진종 셰프 초등 글레디 락제 챔베 챔베마도 진종 챔보다 저와 휴님도 제 장에 제나 진종보다 락제 미네님도 진종 셰프 속중 지존 섬기 디레 존을 예초 터친 베마세 셰프 뷰제 야 주리
0: 하지 동매 섬세 야우시라도 만수 용칸 공시 제주 샤조 튼체리 세브르시에나 튼체앙아라주 촌다다 직브리 이네 튼체 야우주고게 디야 요마리 군스페게 주고르라 촘레 고고에 피게 주고리 튼체 야우지르 박베 셔브슈 야우지고야디 제마 메도 메로리 군스페게 치 촘레 고고에 피게 주두 라도다 튼체르 박베 셔브슈 고야디 케제낭 튼체리 배차샤나 나란주 어른의 통배 통지 갑장이배 뉴쪼 메코 능시 나로 자라 야우유 배마체 치 통지를 차샤네 키대보다 고초여보 떡대보거리 원디 튼재기 수누링타리
1: 지금 한라 키랑게 무튼나는 니 주시시수 그네 공스 탁주나는 그제도라
0: 용아
2: 지금 한라
0: 어찌 하잉 야우지 내주 랑가 아자리야 나주 용칸 공스 진수 셈슈바 제제들다
2: 지금 한라 도스터 되니 아자기 섭수닝도블라 롭종 야고 채우기
1: 지금 할라 재능아 주시소가 주기
0: 용아 하이
2: 로
0: 라디에 시도다
2: 상하이 더싱맨제 소저
0: 시 사오 코모데 총기나 총도주두 딱다 공스리 지겹진이 도주 미디 총도토라 담시 튼두시 베제 종로면제 점불링리 캡데 당구르슬럽소 나 박자 띵섬샤중아 출레베지로 니 콘조 공세다가 심비 콘조 공스디 종로면제 심주 살비시 니지르샤 머시 시규 첨매네 락제도 없쇼 첨부시라도 공스디 멍외다 피게텔 강에 체대샤 제자 니상 봐
2: 제자 기란게 공스디 뉴좀는지 요스바
0: 다기 땅 아주 용칸 공스에 레튼 갸기다야기 둘 법샤
2: 다리가 챙아 기기 기제 용비 가산키란다 지겹슈라 가면난차베 제러 공스니 펜쥐기 냠내치야 심슈첼 친샤 마세 다리 지겹슈라게 켄게디 멍을 두름네 마초얼 균나샤 계세콘게 용칸라 레튼갸기 단야기 철수유베키나 대회니에비 용구시
0: 허시첸 더비야수 도시 랑게 켄게디샤 제시파 계제 지겹슈라로 제비슈다 턴도 멍을 두루부 마초얼 균류너 니에레와라 초니비 굼덥제미디 근제체구유메 계치첸성비
3: 지게판라
2: 콘조 경외 자와 유배 마세 콘조 진이 지게 롭중 진 유배 면제 봄람 버시자 마세 콘조 심주 사비 제약 준단 챔부시라도
3: 다리 용강게 더신 유럽 지하라 안주 인지 로고 지오래 딘제 중부이나 타네 송 용강 면제 요제 공사장 멍인바 대단 퇴내기 시규 피게 단이 차버래 아 아니 자 용康다 이선복 남자 도와 집에 가는 이 당구체나 용康 남자디 알로를 치면서 이내 탄드더디 용康 남자디 이선복의 야가 오래 뜨다 谢天阳是你的 랑글롭조를 봐
2: 시
3: 미동원의 레라오멘도가 미디 차르더라 한스 계제 마조 치주에만도 태가 이선벌 마조 치주음도 딘데 제베이나 지네 한스 계지 멍위 마담베 녀가 유튜브다 니네 방다리게 남자네 비야가 녀가 유튜브리 미딩원에 경고시라도
2: 지급슈라 시태양 녀롭조 손사 보비게 긍지태 낭다요 마시 이네 가뮤지 슈시모소
3: 是的。
2: ngazu sebu nibe mutu chudo ma che za samja de na yao ayu san ge
3: rang ge xie ne go chu su ha yi ge bri chong ge de zan ba ye du yi wa ji je che jin ge o ma ri yi shan bang wen ne xie na kan da chum ra dun tu be xu go ji qian na jin ye chou xia yong do ka bu ri ngaran zo yak ba ri xi chong tian bu jiang ge ge zhe dian yong gu ma ba tong ma yong kang le ma zuo qi di ngaran zu nian zhong qie bu ba le ma le
2: ji ge xu la tuo jian na qi ran ge sum de ge nian sim xie yin

0: 어찌 내부 들이한 게 되는 용금 말다
1: 내수 채무 딘제 아마셔야 하지나
0: 대란 지게 공신에 나주 이것이 내기 구사 제자 단대 뒤라 내줄 하나 용금 말이
1: 다시는 랑 아래 이제 요 말지 봐 谢天阳给让天母忙过采集，医生帮咱们扎地，穿不着对眼那假鞋。

0: 야구도 상하롱네 거볼게스 야구팀들 33무초 상하리 군도 챔프시라 춘샤
1: 슈자 제마딜레 깁질어 댄디 슈인다 이네 장고슈노 구셔타르도 다리키란다 멍네 임도 냠레 챠 추자 나오네 갑시라 춘
0: 나이 갑시라 춘 랑게 이선 보고 남잔디 딩지 칠리유
1: 남자 디탄더 나 한스게지 마저 제베 남자 최슈지 최장에 내 주교는 말랍다 리그주 용치기 탄더 광한게 남자 디토러 마저 챔부셔요리 슈한들 키란게 직신 경유 그 말이 콘상하기 무제격보날 계좌 유배 마체 탄더 변조릭 비케젠기 졸라지요리 졸라콘 멀리니 기계리 코나우 상마 케브송자 남자디 댄데 야우요리
0: 나랑라 이치유 녀 좀 부탁하지

0: 야 민기비 너 공대 보 매다. 너 공각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봤어기. 야 매니 취퇴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비. 십수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부 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디링아 줄로게바주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스도스 다가나는 건데
4: 给我叔叔了，那是养我叔叔。现在两把的提不多呗？
3: 到底好好嘛是吧？对，老几把子，俺俺给俺俩培养的。那是那是。韩国的那剃秃了，不要洗大头。对对。韩国都广播界队长不一样，养毛修头。那是。啊，台湾讲俺那都养个差不多，几个亲们呢？我那能当用啥人民都管？
4: 那现在两把的给俺剃不多呗？还得把子啥去塞呗呢？
3: 那给俺切个剃子的嘞，培养一个。那是。
1: 哦，很多今年工作了，不干过。那西天店罗家坝这边，
3: 我在这边吃吃不干，啷子？挺难受。你给俺俩添个配备。
1: 制度卡巴，连我姐估计处处进出，处处进。罗家坝这年头你是资助六级二性别普密队同体，十多差不月别，全队的啦，看到新疆人民贵，台湾北里去九级人别，不离这个话堂。
5: 村民六八，感谢他培养康气港头群众，连不约了，能力能推动起了强强铁腿群起，还将参不约。罗一派出吉尔性别普密队同，制度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八卦四处啷个趟？三个开发商给八百里的内地游子，预防八不脏西康了片当，俺从个了片子日本面板吃的当，别去能吃。
6: 박보세가 개발 속에 박베리기 내둘라 유방 박보장식한의 리비메바 최대당 배주 낭초 유방 박보장식한의 리비메바 최대당 배주 낭초 유방 박보장식한의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위해 지난라 박베리기 내둔 유지 예송하라 비는 루트 낭초라 리미 최주다 냠리양 낭초 지레기 락제당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보장식한의 제단 지심 지구비규인 박베리기

0: 수준 리부스 총어 디에 레베 전에 디 가래
1: 디에시
0: 가래
1: 수정 정치
0: 매셔 자르면도 디 수준 리부스 총어 레베
1: 안 시시
2: 시에 지금 김라 매나 하장 정보 요여디 준비 매한탕 샤네 리부 창알 쪽지 소여라 리부 채워다 징어 총어 강괴유 마시 치사데네 님도 바로 탄도 뉴마타베 누브조지 매 망부식니
0: 어 디컵 디디 응안지 어 시에 지금 김님 오시 두비 높죠기 면제리 어 높죠기 면제디 공소장기 자도네 예배 제례야 창알 줘야다 어 자세 줘야라 소비 높죠기 면제 대해서 기쇼 채와 대나네 루체 대내리 내 제사 기요리 어 시에 지금에 내내 제사 어 려워 지금에 살이야 계체 내 지금에 시에 지금에 잡았다 중로 지금에 잡았다 대 소요리 어 교수 선생님 대해서 야 내내 제체 시에 지금에 제게 제례야 시에 지금에 통지 제체 어 대기업 공사는 세세 얘기자라기 어 얘기자사비 제리야 카고에지 둠리 제니 신이 내발 송구요래
2: 다음에 지제 제발래 년도비 시에체금은 파마 부주 숨 균도 맨 송구요바신
0: 어 남기 요게 망치와 랑그 세계배
1: 어 예
0: 다두 랑그 부제 디 랑그 부유 진제제배 난이 면제 송관 그 예봉세계 디 랑그 부제배 어 도여 니제베 아메 람졸이야 톰드엔시 송구요래 어 바베 메 주모 송게다 저와치야다 노브조게 메 코데 에 긴게 코구요래 데네 쿠란기자 저와규제 메 송게 남자메 초람세야데 메 송야데레샤 어 딘데스 모르다 캉바야 뉴샤 마세 캉바치 레민도
2: 시에 지금 바베 힘도 여베 리부티다 권주 미신라 레뉴타 퇴계 제도 주 바케라
0: 어 쿠란기 면제디 케치 리부소가 주요래 어

0: 이다왕시지마마세제레신창가제베춤내근종리부티니스루당고동타자가리부시디게동창알정면리부팅급중업시계수리부자도집둔제턴시에지금면제바라권주능민남로초기공내면제총의유당도마름수르도촘된에두기유에스김내턴베눕조기면제대다골라시에지금면면대다니
1: 코랑게바베디아메티다서뉴유
0: Menzegi tumjidi kobe mishenla bargaro shilibata. Menzegi sejordan peninso kobe chadone cene shubi yinsir. Tedarli chubi junglu menze tida xiechigimu nungminamgi loxia zongba yinbashi. Nindobe zeju shigib kwanzo chimgeto kebo ko chi dunjula ra yubashi. Wana koyo lagbani menyongan tida suda su yinam.
1: Gengu shira yo mare. Gengu mangchiwa menze genje yorba. Shingbuda chili yongbo soka chuge 대조 공개래 비니주 매디조 가부치기
0: 원아 실례기 면조 락제매라 면조 체지 련유미 십제 머규베 매티다세나 년가 매번이 이 시에 지금 계속 정부 식시해봐데 보란다 능미 니시주거나 맹강라 조래 매티다 사표기 매스
1: 네 바바 따바 맹강라 대구래 야니 야 대구게 되지
2: 땡큐게 세브키 나스멜라 간수 차도니 외부 가린 외부기니 이서탄 터스이너교 기회진보신라 대외 사체탄 민세 시교야 터스인 하천키 계집문화 고도라 카레 쉽기는 차도르야 민세 주문 너미 나초 요지라 민 주문 종킹키 청부이니 망부 효신 다치는 안수 침로토니 텐조야 동디 컨디 요고효나 안수 인진 지비 상와 시비 미세난 모티 세지 조신 스몰링기 팅디리 친 주잠 타실힌 팅기기 티외 망부이 침로 시지 켄데교는 Chiuri jindiki chimru yunxi gyu, gyuri nashu. Tengi chiudin jagu.
0: Mebyo sangjur renjin ribu yi, gizi gengzi chumne jubatcha. Negi nyembo meyin gyun tunyang, menze zunyi, meymi yabat. Gyula ngabe, chamba yojengi, nebe didu lamyo gyubi yu. Siyanga dene, tunxia zongba yi, medyo chimje zingbe dene. Dendenji me chimru yunxi nizene, renjin ribu sawa, menze xinba, jibin.

0: 남추 초시 군주 수시비 루가추 고초부터 첩듬추 등답리 유고의 이왕 지자 도초 유시 유고와 로치리기 완추니 상관의 용인 디린딱다 제고 디베와 단급 계송 디게 근리탄초 하장 제부도 지송시 제고비 유토 라세 링네탄 유고 치자 캡디 포냐 뻥이 제바마세 닌지기 제고 양뉴시 리先无疑 年轻人的他南区局土年纪给结果顶着新年玩新规全部贴穷西松市中民满围康培养更重也让无康期人不西北得西北这些给前期满区南区大概西北苦个地毯对年满片西区周规土持战前与西松市年纪从给波从土天天人类撒对给团结从对国处于境因为给苏边他 我们学校人类给团结跟着这一决定做前边人类三队给团结了搞不起跟忙不有事保总人类团与国局给决战群吧李路易他定给从队托场面人口忙为我不牛头不马赛培育给控制了两名头不穷于西松市这归团重给卡起撒共给人类开决团送这七八团结果决定做人民年结果拿错团
1: 芒措坦尼瓦加维母鸡人类坦与国企芒片持战缺点结果比位加起芒措坦与国为英雄南北两名车培给人龙旗接不坦人类给我擦了两名车去不是其次重给我们总人类坦与国局给党最书记局长你们给了给我去我们人给看待人类坦与国企通控文章接不马赛我们学校人类坦人类三队给每日给开决点被拉些团结开月起送不是
0: 참도 총기 링내탄 유고주기 치자 원조 캡디 디네기 주진
1: 月要横起满次境内给南松记

0: Tiring anzu lo yeba zhu h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i do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i jik tsu dosh dago nani yandibwe?
2: Gyawo shushtu wala.
1: Nase?
2: Yangwo shushtu.
1: Chana lemba di tibu dwe?
2: Da di hao hama shu wala.
1: Di lo yeba zhu ham an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인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시텐덴 로지바도데
1: 어다 기란가 추브다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베 능홍 디부 메타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 당키 칠레 셴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 연키 총캉 인베 체 인베 토로 데뷔 이치 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베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갸 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탕 너콩라 샤주 양치 메구베 대신 잠배 고네 내 년체 시토 체력탕 튼배 고네 너콩을 장저 체디 내부탕 년체 키 너니 장세 체네 야매 김배 고나 와탕 구유코 와 소키 너콩 미데 와 나초 용뇨 차기 용토 칭비 탕토 페탕 리미토 칭비 루 면추 냠린 탕 리미토 나동 푸니 냠린 체초베 야매 니체 튼치 교부 칭비 탕토 페탕 균통 야매 니리 탕 대외 人心 키 야매 니라 편부유 Yame gimbe, naga gutang, nuchu shurwa, chizor nyamba, gonawa, guyu kwa soki, nedala, mixi ki penu den yu. Tase sane, tase nyangjen lam, fukang menkang, nedu bu serbe kachu, chingbi tang tsongkang, kaba angchang, lewa ge guchi, chu sum gugu, gu chu sum. Siji sane, siji sumchu zi ku, jade gi lam, lam shiduke shangwe ki, lumtse di ku kachu, chingbi tang nanye meze tsongkang, kaba angchang, Lewa ge gu ni, ge dun lewa ge, si lewa lewa. Loke sanye, loko chonggir nedong chu, gwenbu lam loke lupchung tangbu kachu, chingbi tang chongkang. Kaba angja, lewa ge gu sum, dun nga nyi lewa, ge gu gu.
8: Omo, chima chima di, gari chima le.
9: Bala, nye maa shu.

인토도 라고 직미라와 납출하 유지 망치와 유럽타 이시에 감사치 못하 아버지가를 캡게 동자 체외 대장 드리니 고디 천주 젠기 소자 샤다 인디 젠더 체외 뉴제다 통기 라괴기 속자 충제 마부사괴에 시세 간이로 초나동 외로

0: 라고 했니? 대제뉴로 우베 체리디 씨. 아우스 출려야죠. 돔자 하장 체외 라고지 초대 제바다. 감사디 톡 돔제 체슈디 씨. 제명라 라고 주 큐스. 콜라 초도녀바다. 슈자 체외 슈송 대신 소주베 데르마디.
1: 동지 대주 큰 이내 호흡 상회나 소자시다 송도

라고니 도비쇼타 로도키 전다이 웬야 가유기 점이 사조카 도케비 라고초 지구 체부시 체명시 괜히 넘시 교도기 지비 관주의 초대 그라 돌라 동시비 가인데 동부자라 당원마세 추공 조견다스 다만 로쇼 로동 추고르기야 관주로 진행소

게나 커인기 동체 대소 모두 다르신 게 둘이 봐 매매시 먼저니 남파 지역엔기 라마와 기제라 전중 감난기 빠제 체육의 속사태야시 관제 수구련타 우아시 차드여 총원수 소화기시 아버지가 고마다 아버지 출리에 묻혀 대신 뉴질랜드 소수야 관제 소년 토기 관제 터진 감세 잠기린젠 양사로 로스 창자시 교수직 코나라 고자 경찰 콘조니 루피아주 체면 창조 회의기 초제 치슈디 처큐지 처큐니 롱우치 손동 콘도 통마라 퇴신 손에기 콤조 정신 시도 상황에 초제 시시 대쇼소나 미니잠 심신 너구니에서 대니 야전 체부시 여태 초대연왕이 총무소 폼비 지류 육주 후세 공도 동원의 여태 제교니 제라 생수 퇴연비 치르시 이바타 세리 최치 제교이 후류랑타 미 동자나 제네 랑크랑수 제교에 카라 타동 지르바 뇨르경치 왜냐 그 캐낭 세리티 제조이 추구치 추바갸 토시

ཁྱི ཁྱི Tishin yang awe ne dun xian xin yue te. Cunan ki gikze ngobo mangdu zhuwa tan dun ne. Che yu yi, ne dun kyu ji tizu jie ne, cang jaga yue be, te jung zhe kari yin da, mui mui mui shi. Wen yang gao yu ba xi la, gigab ka ji ki, nga jira ji yu chen lu tibu jie ne. Che yu yi ri yu chang boro tenja yu jie du, sung jib chang. Teri yin nga zui ngay baro tu, 이도 왕위 초제 대조로 승급 체결시 대회 관수니 갸즈의 토기 새 최근 창화듯이 필린 감시 체육에 탕션타 나구이 긴가고 강사라 켜베 포르미시베 체리 리소로 강바타 데르모지 무시띠 기다니 감세 토기 펑규 르교 쉐기 답자시 인디 나몬 차시 나몬 체 수베 토제라 미 숨점 유바트 지제 동기 갸파 유베 테니 세 코레 토기 체리 체슈시시 阿摩切 섭섭시싱앙 또한 阿摩恰尼

로컵 나세 지마탕 제탕 창초기 모제제 창마타 샘젠 디스 멘토기 기타 도주 로저기 차지이나 동차 제우 센트바 시계 테니 오베 초시 우분이 새 콜레지에 나오의 덕자시시 대루규 롱오칭아도 야르웬 콩토 대초 다유 우베지 니기파 유바타 망치와 캐리앙은 초우비 체조 소재시시 모든 소재 총재타 체리 마부시니 우베무의 개유기 지타 더부시 우베 쇼베 징제라 미치차 시점 세바타 민이베 통조르 사부이 류기 나마 진짜 예로 창마라 농아르 댐베 추도타 머송 체베 댐모 댐베 둠제 최기 양세티시

우베 초도니 구구시 예비 속자초 작자 도교도 신도니 잡으니 우베 데르메 동기 중니 예비 뇌슈 쯔토베 숙자 체시 예가 신도니 체

오분이 센트럭이 뜸지시 임베 센도기 미시에 미바 하장기 사부인데 제몬 힘자 뒤에서야 소자 충중자 예도 대례 콘서로 손에 기레지 표송 소고 예도시

콩화 첨부 대기야 토지 오버카지기 이모야 소자신 수비 오베 추저레르 동미 시주 이유제 토네 불교체나 퇴총 파르부 범의 처음에 용치도 에나 우베세 최덤니 젠더 체크시시 우분이 정중 캄나 뇨함 체외 동지시

0: 파르낭기 라마르와 시기메 차네 차제 네라 케비 믹스 총총야 땡게 체토 한제 우동소자 총제 지수 체규로 가보게 차제 큰이 소 땡고를 제바트
1: 세츠 외 그급 30시 내규 제고치

고급 레마트사 자제 추수 레라 동미 숨제 이뉴제 토니 테마라 투르버치 초고초 순 도미기 가즈케 소자신 순 도미라 라니 보통 소자 총리 표비에 자제 지우리 쓰기 요새 땡길 이제 건조니 큰 길라 말아와 깨자 제대로 교시 요새 교수 토니 여와 자르디 데르마트사 덥슈키 데랑아 체리시스 다리 라리아 자제 세 수규리 쭉쭉

기록 공매 로럽 10주년 구주 파라 멜린 창매 그도 제차라 찾아 잠에도 겹세요. 롱도 교원에 선보로 초도가 쏠아야 최감 사바 체신이 단다 장내 초로 조세티 점리기 쓰고 있다기 덤니하 인베 교직하지 장나 포르네 내부 제토덤에 계단 뒤송 손에 가고 또나 퍼받다 연구이 태바티 고르시비 찾아라 차츠나 쏘라 토비에 차고 마시시 미지기레 덤베티 이지 섭섭 시시치 가도 지도 빌라리아 차자 자동 조업에 니가 피고 붙였다

차전이 세츠겐 톱친시시 왠야 대제대엔비 동체 대조리야 미리기 순격 제국이 대야 장례 모규기 모제 그연에 야마순기 차마 유티 어부지기에 태버체외 탐구하라 Renjunkamgi baze tenbe lamarwa tsue sunye tongi. Lamarwa tizoro so chobar chebe. Jensen tsoya tarba mito. Kandara lagu temna lamsen sakyan yi.

차괴니 뇨함 체외 라마르 와시시 주센 소자시 200년에 당매 차괴츠 네트망보로 돈에 지급시 차괴가 세리 컴보 유베 카라 침괴 기능을 제유기 뉴스 대변 제시겠시 마시 차괴니 남부 지역엔기 개부 대기나야 레망베 퇴수 로그에타 로슈 로동기 롱고르 쇼벌레 퇴베 닌카라 카데 쪽탑 차괴라 지나 체슈 지역엔기 제디니 미르시 차괴니 치료의 기간 부유라 가장 기간 치고시시 코니 전중 감 제목 상세 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0: 고귤 기르준 감수 장례 대비 소대 참어마부 소화를 주십니다. 대귤 기 추교 증명 나누나 기준 장난나 규모 모임비 무제지 콘도 취급 대야 라라 가진 치명기 보는 대신 가식니 도줄류 개비 제야 최캠 그동 카지기 조제 조유티 무슨 춤에 따부 소도 대나 코즈니 정중 감난기
1: 요함 젠기 소샤 강강시
0: 대야 손에게 체도 코즈가 넘지 제괴 지리 왕시 원도 초기에 손에 터지기 미남 할에 항상 주고있게 대외 코즈니 기가 많아 난기 주제 계지시 인디 리큐 정보를 천진 체내 정중 코리오기 약차외 동염 빈손타 송겹 책임자 관제 정중 감기 손에 충이를 떼내 모자를 채우에 최소의 등규 좀타 좀인 소자 팀이 잠민 사조 칸세 갸즈 잠토 캡유지 개 옥소타 모차로베 꼬리 자주래 할에 항상 좋으시게 대니 그것이 교계 시그 잠시 교계 강바라 깨모 유엘라 쇼송 그리젤라 미숨 잠시

0: 미리깅 에바르토 체마라 자주 뵈네 이거로 와오게 저린들이나 숨겹치 쇼제 나팜 주변
1: 세수겐타
0: 거의 다도 송겐기 마르시젠 저리 대소로 최고 대규제 대마제 고조야 동자 체체외 동자라 교화시 대단히 지수 예로외
1: 세 최근시 임무
0: 왠야 대단하야 조주매의 지구 체신제 대야 남시 교도래 퇴매 휴경에 맞한 뒤에 고려시비의 대적이 참고로 삼리제발의 진우도 조심해 창내 캐롬 휴조와 마세 더동 도놈 갸즈낭 사괴 박소제 유제기 대적이 깨급 해주로 휴경 참진 소식해
1: 동자 체외 큰이기 세 최대시 매무한
0: 대적이 기회 세 구내추 매도 미중 조지시 Kwanzu, Mixi-ki Zenu-shila Dene, Xie-nam, Mixi-chun-gui-bi, Lengu-chie-di.
1: Sosya-xie-la, Kwame-chome-ki, Jie-gui-chi-ni.
0: Dun-ting-ji-mi, Sibi-me-lo-gu-li-zien-nam, Ba-zi-dien-bi, Sosya-xie-ba, Jien-bi-shi-gu-yi.
2: Sa-tui-mang-zo-ki, Sa-dung-chok-dun. Sāsya nāma tā, jūrī zōchī. Ngō zē tā, xīngdō, wōma tā, xīngrī māngzā. Xia tā, gōngā, māng mā chākwa, cūchū nyōpū yōng nāngwī. Sātū sādōng chōgdōng lō, jīsōng kī, nāngmīng dītān lō, sōng gyōpchī.

0: 두려워라. 지다 망고지게 가테니 시중게 건도 로고 쇼부체 쓰기. 이네 미카지 오네 삼토야 큐네미도와. 그지 피스.
1: 알레.
0: 좀 보라.
2: 보라.
3: 무슨 보라?
2: 주진 완라 피도.
3: 감사.
0: 좀 보라. 주진 완라게 친아키라 제가 피버다.
2: 제가 로.
3: 무슨 보라?
2: 주진 완라로. 강가나야 가르네. 제가 아까 봄 뜨고리. 지라 꿈고 뭐. 피과 요마지.
3: 뒤져 봐. 수지당라게. 나서 렉치도. 天南 호주제마 대표시. 지라 만스로를 송기. 집전에 줄 경우를 비나. 사마샴티 대외 약 쇼토그로.
0: 레레.
2: 나지.
3: 쇼다.
0: 쇼다.
2: 레스.
0: 쇼다. 지. 제다풀라. 통지딘데 만난다. 디린데 서저주 진주민주라 나지 쇼고다. 나고.
3: 고쇼풀라. 유연그 공사 상무나 레고조 사브르베.
2: 교연의 레고조야디. 명운의 쇼나 갈레카고실 하샤. 러시아 공라 총무스 신송사 유연라 중국시라포비 탄다 총도스 차르치스 녀소네디 죽준다 녀소 주리제 개보 중차게 예라 공스디게 튼게 라수체비 싱베 소차다 슈구 소체 레글라 수체지 더도 제외가이 주르와라 기랑게 킹마지 나즈기 니킬레디게 오늘 제가 혹시 하도가
0: 쉬었지 좀 보풀라 니니세라 우강기 팅탕부 기그마웨 우빈디 기나도 유연라 야비유
2: 나즈 공세 키보 클릭클레제 차르투그
3: 고쇼풀라 도제마나시 게리 니킬레라 강에 드미나서 쳇데 나즈 시슈네 텀시 강자제 차로네 그리
2: 주린완라게 팅제수디 그봐. 오늘 가게 침부시 되죠. 시슈 전에 차로 난 도유나.
3: 공주 가르유네 대가로 쏜다.
2: 다루지가 네 미신다 칸니에지. 제 표현 침부시 유비. 탄다. 제 등소 네 쇠가 날 샤유. 다 부기비약 니그도.
0: 어허지. 좀 부풀라. 가부 니기 먹더부겹러. 손부 망부지게 퇴버블러. 쇠바치야 노요리. 기라 오몽제 마슈라
3: 도스타디 미망고치게 나서 공제단기 소공 대부 용부 체압 취했습니다 용이 대상 몇몇도
2: 러지 러지 뒤둥아 배도 고몽샤 이내 니자니에 코되라 시슝게 주리를 학주디게 총세라 독습치그리스기 제장이에 제디게 시슝라 총리의 공세를 야진이 슈 케제 총대도 차부유메 시에무소
3: 구조포라 계란게 장대 세도 투바 감민세리 유연더부 공사 시험들의 지게 인구의 공제 마비 토네 조리는 수다부이나 소공염제 톰르데니 인구리 아 레데 송제부 송계 제사 아 구쇼포라 예스나 나주 시중계 유연산의 협상하기 성마리 나주 톰르 균공 토네 유연 조리 동유체니 유연 공사 시대 기본 예리 투치리
0: 我操！这，主任完了，多谢那兄弟。
3: 你这钱我也不接。主任完了，这的，听那座拆迁协议呢？哦，其他个送，俺孙女从地接过来，他到拆迁卡里转过来了。啊，马修的，修的。嗯，顾小福了，他，他们来举报的，担保人没上。 年前呢，玉元都被给了你起来全部得罪，几座个建筑，天外忙啊，看你，俺做师兄了兄弟姐姐，所供用，所来团在个窗边靠住，给你托不起，边角店里用不起的，新年当不热不起的，俺做中国沙巴，来日忙不起，也不收入去吃过一餐，年前托不他，几座个建筑全部预备，起来开始怪物全部用的，
2: 老弟，大姐。 主任完了，干没的，俺忙不歇歇，老子提出。
3: 你这是吧？主任的，新贵拉说，跟我说，干部几个木头怪物，师兄给少叫看的钱有啥？我这拉说见面给，得说就陪我们多。 我们在大学里睡的，新规团结点不出被接了，光在里面吃的。
0: 给人家主力打，新来团在黄家要送药的，我那天明个场所。
3: 唐德，光在拍摄，马车也没的，做建宁运送公司的船也没被存在的。别人这个里要写的，努力面试，冷冻，落车拉扫吧。重庆长沙建宁起来的团结车登个边上，做起来挺个要的。车上，推土拿了，手工用不穷呢，刚开出去这么多。
0: 我能三级大概给你起来。
3: 三年的给你起来的，从少的时候，每年淘不到，老三天的刚刚有上，团结的时候，七十三队球没多。
0: 关于汽车开些几个，让队里点不脏个，用下油嘛是。俺都同到城里去，团结队吧，兄弟结不着。
1: 嗯。明日这边来，叔叔就不这么搞了。你爹呢？那边我有个路队车，去队操纵忙操些，忙追路都吃过来。
3: 那是，
1: 他从康家村路开了，今年免债公司的，说来就欠公司，阿来要欠公司走了。四川了，四新局交给赖军的库里那边啊，别个院长，说来总军的，钱是不够的。
3: 那是，

0: 야, 그 리서.
1: 응응.
0: 너희다.
2: 주모, 내 주민도.
3: 알레 사오 마시. 먼저 빠르게 오르다. 야, 치스제. 내, 여기 여긴다. 내 치스제. 아, 니엘 아마 대주 아, 야, 에이, 셰프세, 아주 빠르게 오르다. 디스.
4: 예시야, 지, 니, 송, 셰프세다. 디스.
3: 小翠, 부부서 빠르게 니시겠다.
4: 어, 수지라. 키란다 루드로리 님도 규게라
0: 뭐고 보고서 시켰다
3: 아, 시 보고서 시켰다 야 어, 어찌 여제대 아 니가 되시 어야 여제대 아
4: 인다 개대 아
3: 등나 등나
4: 지
3: 여제대시
4: 이
3: 여제대 아
4: 솜 겜규 아 어야 됐어
3: 디스크
4: 디스
3: 용아 따져 시과사 가져

0: 나게스 통케스 주나 살아게 가시비 녀케도 시오 나로게 주 시도 가서 갈 메토도 그러시야
1: 어 나피게 주뉴유 양성이 심샤지 님 가사대 아 유셔사
0: 好 사사사 다치도 라 주뉴도
1: 하 피게 녀소라들 신의 카바유 그래 아 팅웅이 통치 심샤르다 나라서 간거 다 그래요 요소사 피게 소부소 그래
2: 아라서도 피게 내지 다치야주네 왜 세부도 와
1: 다야가요. 다들 비게 시중 사회 중래 가르다. 딩문에 딩도 커미나 후부나시 참부 중샤.
3: 총지 총지 쳐보디. 타나 지리제 요마리. 그란지 미마남. 조스인 더유로 하장 참부 유배. 사자 쳐부 티드에지 심지. 그란지 망속 두시 과치부래. 망속다 카체. 미마 망족 진례 소와 낭매다 이 망족이 두시 매배 뭐냐면 인로지 계란주 규제 처음에 삼례 고스도 예전어 총유다 총기 시중배 왕연다 유서 미마를 파제니 지리수 陆队错，京军大捷，密码囊人机人大全部的，这点超过甲部上的，永远有马的。特种人力错误的，日子就我接什么的。前场重遇的重机是兄弟，忙做给人力错误空投，等得不巧的。他的老子啊！
4: 全部全部停止，想吐不打，禁止都得不有呗，啥子才我说呢？别急，刚给全部有事。
5: 哦，罗家湾可真多，别急，估计切菜有几粒。
4: 学长啊，你二年俺的给不要紧呢，可真多了。
5: 他的雷公卡了，看不看他们送啥？
4: 苦力些不给力。
5: 你看叫估计切去。

0: ཁྱི
1: ཁྱི
2: ཁྱི
0: ཁྱི
2: ཁྱི
3: 张国华的大度,对就没公给,张国追你,盘归其余了,告古爹姐,强多盘归其余,这只昂萨西了。家村里,马尔马给,他是隐形,日无天不你,马尔马给,差不一。马尔马给大了,撒起,嘎落那。陪着迷茫那,推那面,切记你这我,擦弄容易。你俺的托呢,给大追不到。
2: 我都控制得没怕了，自我生活也不大。给他追过，我都打，你们来拿药的，确实没有，足够用的。况且配西外经追当下大，顶顶些多，故说立即配不上。学长啊，我就不喜欢给讲究个嘛。你也别管吧，给他追过些个钱呢，趁个看没水平。况且啊，看这钱了，啥子水平也没大。 啥子结果被军政抗议给列入遣散，空战大了，台湾一切点不清闲。对那么样当个结束的有缺省长，心胸切不轻松的。眼眶了，用那老阿达，忙那老军安能出了，以及老用的是开的产品。这一点什么有点对不起了，对点多，可这里上马上。
0: 俺做了三个，连上新部队的三军官呢，三月来点不起了，偷偷过目七十几个月了。 타자 캄베 슝람기 시캄랑도 샤토 투지 므소 랑고게 가르실라 오티치 디가라 캄베 고베 족교체베 약칠링이와 유자 마그디조게베 코트라 심제 요마지
2: 도시라 펄칭주 당고유나 마디 이지견고리
0: 타리 먹더디 마게야 체도 겹지 마리라 회마 잠이 쓰지 참도 징주다야 체도 겹 삼지 마지 디시웨 트메다 벌시웨 징주다야라 멍시디야 체도 겹시리 야, 알아도 나.
2: 우리 졸아.
0: 아,
2: 예 챘었어. 네 시고는 네. 저 앞서 통주.
1: 가봐도.
2: 네 코스비지. 그냥 CPU 수주마.
0: 어.
2: 세습 유리 대비지. 뒤도 코니 저걸 빼리샤. 미유치를 토사 대미도. 송다. 코스형토비나 기랑게 제지샤브리베
1: 제지샤드샤
2: 아세 예기랑슈 예수카지 룽다데오르다 룽드야드거블라 통숑치부이네 다양한 이그리 룽드차베 투일 아세 다슈메슈메슈메 쏘라 레스 쇼다 나라도마트 토시에나
0: 도다
1: Сейчас, сюда. Мать, сейчас, сюда. Сейчас, сюда.

0: 빨리 빨리 빨리 이제
1: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0: 치부샤시라 나구무호 산다 부수니엘뉴시
1: 키랑구디제 니에메 치주 땡칼리에스
0: 전다 유스드웨
1: 땡칸 차스김니 히스기
0: 邓肯电不起他有的三路当参与呢这个有的哦泡沫的来客气年多
1: 川律区级区委书记达区长席就主任女主达强教给白色名的日下可对了说那学习所困难日子给
0: 要不写他出下

0: 정고, 상암자 마시다. 내 돈 탁주 도우시.
1: 남자 말라 장라지. 숨레워지 레슬은 미민도. 네 덥디 내가 나 근처에 이미 시다가 집에는 상마 말수야 이거 치대샤. 네 지금 내 먹고 나야 먹고 싶매. 이내 리리 칼레 수수 직수여로. 루시 숨시지 않을까 마 숲지. 유스 마 같이 하자 오래.
0: 야, 유스 두 말레 미고로 봐. 김수 개경체네 미고로 봐.
1: 예, 이내 아주 레제 뉴스 근처 치오래. 장남 소야디 스조 미마 그 두렵시게 숨들이라. 주구사바성이그최셈다 로봇 최부채야지리
0: 정구! 정구! 정구!
2: 서시주주래집에 리슈니에슈대 마오루시 삼자상마 양탁부인배 디시송 락다치스 千古가리나샤
3: 야구리 집소위라 이광기 최초 달로그 리그 최러 나주 신부 망부 이기 지로 신용시 콘주 서신주 규태러 조셈 신부도 제장에 콘주 존내체 소경체니 서신주 규기 본칸나러 쇼중의 승비
2: 어 야구도 레그데 람사 전주부러 구지 제주규리 녀러 종지 니터러 최대치
3: 제너 제양 서신주 규기 최대 냠용기 초동 예주태러 결항 공차하리
2: 조금 야구시라 제샤 니엘로 첩시 심주 강구 뒤소 심주 야구 체주 니네가 수 시주다 송지체니 신진카기 락다 십수 통다가 십체내 주리 식제 개비다 쇠다다 조금 요상 시기지기 지교래
4: 됐어 첩시 오일라 정유 장랑비 다대내 주디 체카스도 수준 먹고 실진 체사 다들 내려 토라 미카 타고도 계시 내려디 타수 모토비나 내려 뉴스에 효용 쇼긴 테바 와리 내려 산에 타게 망소고의 구배 이카지 상매 장람 띵야라 내기 표토비 저와치
2: 장람 주야 테러 미마 망소로 심슈 첨부도와
4: 슈상아
2: 아 여 댄데기 그리리 아 나저다 자글람디 난주 단계 망솔 켈림 소사 대참샤니 우마레 난주 망솔 두슈 대제 신체용 책분 안에 레미드 람스나라 슈주그레
3: 레미드나 야구요리 앞튼도 레쇼미나 두부지 계세 코트 두투비나 미네네 두 탁주 두부지라 레쇼네 두 탁주 두부지 지구니 주마르베
4: 제가 가서 강조 총두 소제 정유 장남 주 신지 공주다 专员 공수 타도 종우기 경구민의 광채 레미도야 심지 전다태라 심주시 레미 구론다 직소 내체제 먹고 지내시기를 통과

0: 지수 민세기 치료 전에 전에 남장 교통 지수치로 당대 남장의 망위 전교 지수치로 동교 양탁배 세튼 내제 따와 댄조다 락다 전에 동지 정시 천텐 쇠대 초용내 정용기 수준 내제 있게 응의원 내주 시에바 전에 직교를 견례 강례 체구 시송 바시 진등 앞에 제 조개 년에 제 니슈 신인 바 양경종 망조 교제 강도 뒤윤 사고의 지기된 지루 내도 니슈 서류 인내 칸기 셰프슈 티자 사고의 최고 배워시 인내 칸기 민망기 제제 롭스 롭자 셰베 주등 조 전에 망조 당 진지 체베 망배 인내 최고 배베나 망조기 인내의 체제 침무다 인내 당랑 배 정다라 외민 슈샤 인내 대교도 점등 셰바 소기 최고 배데 뷰리기 지비 인내 셰프슈 초와 당 타냐와 당 시림도 시속도 바 셰바시 표 양경종 망조 교제 칸기 수지 뷰 첩지 바 푸르부제시기 다된기 지루 녀동 니슈 저루류 인내 칸기 셰프슈 티자 사고르토 안수 민망기 제제 롭스 롭자 셰베 주등 조 셰바다 티자 사고르기 시딘체데 망소라 뷰리기 지비링네 셰프슈 좀네 뷰기 지비링네 셰프슈 뷰다 콩베 용교로 람데 체유제 송바시 외민 슈샤 링네 소가타 링네 사드 점등 그도 라셰 튠제 점등 체유바다 외부제들이 사드 수균 라셰기 모사랑 용교유 변조 연산 자다 주규 체유 공사의 경고로와 3대 전배기 로티다나 링네 칸게 가조로 레디 준중 다딘 지자 치레 가조 시림기 외민 슈샤 링네게 라셰 튠제 마부 케르유 망변 치고된에 벽에 소재 규주 야부 체주 인시 송바시 대당 접지 사정외소 지배 제재 증제 총재 예수다 기간기 잠재 점등 양체 여바시 망소 규제 칸기 로달 리미 지변 제재 로선 규제 체내 사대 신으로 정소로 규제 로전 체배 레디 중요 여바시 표장교 저 망소 규제 칸기 된슈 기간 꽃아예 다된게 점등 되니 망소 규제 칸기 리미기 지변 제재 로선 규 추구수로 리미 로전 체배 고급식 중요 제송바시 다딘게 티자 사고니 망용기 제제다 링네 망변기 토메 섬듀라다 셰유 곰들 제마라 안체 모튜티 지베 링네 셰브슈 마라 튀고창도 당내 망소다 진지 치베 지베 링네다 교제 캡데 최고 비규 임바시 사대 공유 초당 바나 로가 총결기 바조 고주기 가주 两个 야구 좁디 맨주 소루당 조추 니르소 존네 바조라 미네 유제당 도부소 남베 쥐죠 마라 되네 쿠리오기 뷰세
1: 토로당유바시 老个重启健康科学局，确定新增新旧入卡，变作设备硬拉入卡后，入边选拔第二期，免去收入增设签约贴，按去签约实施内部签约，个人民用户带动洗车也不签的，即便确定定价堂健康科学定价年纪，他才点不送月结送不是，按局势群，老个重启去巧用内总人别走出增设之前，直接签的，温区内独入签不堂，增设也不签吧。 读书年不七八届的来临局内，走出张三七九规定单位，通区区规区部册，加起加三个月不是。第二期，俺去出趟职位，起来去走出张三这一切了，趁久持续七十多趟，创建趟创建去走出张三这一切，苦丢点不脱不钱呢，苦丢趟职位，直接吃住趁钱，开团脱过钱呢，举这些的，去苦丢去部册，军队也不用钱，有几送不是。 所以你如同农民设计的农民人家老重启去决定增退能做游戏我就是从老重启去巧用的农民人出队马拉了托他们要不钱的做你来的去你就将面团给贴规定当游戏越南经济大动物重启提供去苦游戏克隆游戏那边人唱贴罗曼对马尔给这个不是过过苍蝇的游戏 第二期，十七间堂越南经济大动迁的南美军用设备，开工期苦有比赛雷速签约及送税。 대당 투총 로고총 기기 사구방조 고주탄 총습기 쿠유주경 쿠유기 닝가 시탑제기 마라 조경체내 겐캄키 머티 냄부송 유시 전에 조정키 사치딘자탄 덴바주세티 가시가싱 유시 관내 토담 집안의 죽도 장시 집에 발탄 길경 주용의 쿠공 용기 고순팔 토총기기 유지젠탄 첸덴젠 도솜 남바제기 따돔 쳇답제부탄 리카기 박종외부 뇌미젠토 장시 제디 강종사투의 겐캄 덴자기 송제 뇌탄 뇌미임시
2: 今年阿伯七九年中央健康科学松江大学收军储备让中了卡区别盲测给一国我家铁墩学业你说这松居住不切够自这边去卡巴内铁墩前边那天你说这你有不谈一托内铁墩前边那天几土国前不前边那天你解有不谁大电影铁墩前边那天哪他是重建了古有不谈西子重建了西有吧洛克重建了几年这重建了西有别处土国的前不前边那天你 참도重建了松，乃至重建了这。我哩社会了这解决吧是。大电给一个我家那，健康科学贴墩边，那段松就算个有吧当。天哪，在这八座给那段古，龙岗前面八座给那段街，健康多是给那段段。少年给那段年，去八座给那段年，社区八座给那段年，地面给八座给那段处解决吧是。一个人我家里给铁墩上嘛，人贴上了，只有重建的，主角了这解决吧是。
1: 지도点被平江组织机构中央健康科学松江大学抽象区北京企业级别七级能，提领卡塘北中央健康科学松江大学抽象区盲测给一个我家塘铁墩切的居住塘大学居住解决了，徒步行难度。 年度年初六，今年阿边七九五年盘，中央健康科学松江大学抽象储备，让中了卡塘北盲测给铁墩学艺你居住解决，自这把题。
3: 창문이조치심규다시키랑차실송다지용자체규카탕비중앙긴캄쿠유송경다시초중키멍초기이구모자탄티둔체지규주탄다시주제체규키낭툰자니더리삼추리진디기 APP
1: 톤에시도체초샴러선규도뒤카지시로나
3: 你退，他是从给去起来争取去铁路小区设计土木组别团的，他是从给土清真新金堂所从你们错，起来争取看见松的周围起来谈这话预备铁路小区那么啥不是出于不存于境，他是从给陈俊建给从你苦就军队来所当的，起来争取去陈俊开往了松江土局营不是，我的社区去铁路来对督促，你退错不谈，他听给来对督促你查到谈陈明推进多边的，起来松就说松去来内松就出局扩段前内，日卡给来个崔根崔国国公营不是，让用就人内谈有个听去做你前边集团去重催迁做，你退车一去所错不谈，车段边路下谈忙水车段所前内，出门错人内去对么是别写项目不是。
1: 现在总体年度你做出六重催欧元联卡你基本卡公民制作前年，给各给继续给予切断重大债不谈，重大能做规矩团委的新年，给的比例谈，失去重点所了别，重次人别来切别，抽对强策拖入进入不是，年头定给总体免退么制作前年，重组卡给忙错了人民托，说不打在切不马赛，电堂现在重点切不是，明年盘没车机了，说不打在切新入不是。
4: 什么？听见？听的，彭总声音那么大，年终续餐。
5: 听见的，特别没有声音就看着那，就是真的给 APP 了，是不呢？
1: 三国节哟。
5: 三国节哟。

0: 저랑 같이 좀디 팅숍 차데스 에 망고든 자다야 영이 좀도 하세 아 피티 타야테 루지 심지 신야 라네 시딘제 단동원에 꼼부르다 자 잡든 비임베 쟤는 죽다 임베 아래 좀뽀뽀 임베지
1: 도르지야 뭐야 조자진다 뭐야 뉴스데 어제 여섯 롱시 야 여섯 롱다 도르지야

0: 다리 오네 네 밥에 심구이 태야 셰송아 네 대비치를 못 마고 된 저둥글 삼어줘 당은 니니로 징주 토버시 지만에 강배 벌려가 천여 말다 쇼다르시 니세두 벌려가 굽주유 대여 부채니 니마 카마 집세 대고 킹 마지 야 인다
1: 미스 인지 기회비 표매기 치도 쓰지시다 류동 치업시 장바라게 로니 성의 총이 베기면 세바 가리여시 디기기 치도 스스폴 챙급 중간 이제 앞삼을 치부
0: 치도 치도 세야디 오네 고스 각세 유부자
1: 장애 예 치도 류동 먹으시라 치에스가 리유 원리야 怎么就吃药归家的？同他们人因为情死死我。
0: 第二年爸爸背了些钱对。
1: 年前呢，参详当大事，让爸爸来老有嘛的。
0: 有嘛的？俺同他看过的过月，嘛些军官们过月的。
1: 你是以为让爸爸来老你生意也穷月时，没有好的结果时，恰是给月钱都是的。
0: 枪死给别人，枪死给把连老子都要骂人。你阿家给不退圈的亲骂人。
1: 钱在哪？你也枪死给不中没？看不得你人，俺同他看不得点钱，真就点子有的。让不让人去你那边？多拿不点心都贵啊。起码你多拿不点也免了。是个讲么子去就的。让别做人事不？过年不让是多啊？年前呢？
0: 他人巴拉了，看不熟嘛的。看不得起么的？你冲一面，你旁边你给康贝当王婆爷了，刚过去个亿。
1: 他这邻居就给不起来钱啊！哈哈哈！眼红了，来打钱是吧？过来卡是吧？
2: 骗哦，骗哦。

0: 我你去解鬼。
1: 야주 야주 참마 야주스기인 심딩네 야주스기인 참마 레아가 파마 채워 키스 다치주주 지지르자 총도추 장타도니쿠메베 니니쪼무송아 칭마사 어 티링아즈레센촉중게 촉중부스미야치에도 수소치포제 맹갈레베 보호콘을 현대게빈다 마세 맞추 모티오 콩치에도 덴베게블랑레센카치스 콜럼 메리첩소토부치긴 심산젠 탑교벌렌 근지스 맞추 지종용을 토고나로스긴 마세 맞추 중국 폭도 신두레센 규제 모티오 커제데베 방부치부디 체로치긴

0: 디리 랑발라 그 나콰레쇼
1: 마다 저와 민두
0: 류광휘다 아지 니셔고 랑발라 나르 생겨와 신셔
1: 나 텐수마슈다
0: 생겨제 제부터셔 류광휘가 응원할 제베 증금증은 니디 디리 랑발라게 제로셰브시 빨라게 마제 콩라 장가 삼자 생이 되서 장을 가봐 기없이 장가 가봐 링규 자제 담은데 가봐 카카시 없이 세상 아겨 용기
1: 빨라게 무색이 미에 소주 넣는 거를
0: 중의디 장가 빨라 암라 님도게 산조시 팀로도 내 세비너 장래 가려 요르다
1: 나 먹어 무색이 미에디 나 주사 마요로 채는 你差菜我。
0: 等到把拉开。

0: 단대 게니 올라게 가로 공부 유매 영문에 하고 엄수
1: 이내 가란 수 봐봐 매주 제고르다
0: 니 탑시 다제 로광우 유이 니엘 촘디조 무드게 되기 가져야 돈에 도부져 봐 Gilula, Kira
2: Nalotte of Smosho, Chazan Shuyombi.
0: Tim Kiran Bulia, my pipsy.
2: You are near some hoch, Rampala, Jim Porto. You are near Sushim with Jim Abbey Sanchi Harina. Do study Rangan at on to each me of Jah. Near a shiver, Rangton died yet and that I came, miss.
0: Lopti Kirangan at Saroma Hunat. My rogues had she do. 키랑 많이 키우지 겐류라 다니 키랑을 숨부순 뒤미도 키랑게 관심 나줘
2: 도안신 지총 계속자 상위의 면주차견다 도스요 마시 도시 나라니 가교 랑바라 수가주 니 음지 약수스 세줘
0: 니 바라 포기 포지디 둔주 레샤
2: 밤에 둘리는 주주덥 정으로 디제초는 호퍼스 주토우시
0: 你们啊，他给俺们是不是都没动呢？大姐是这样，怎么也罢。让给俺用户做手续，大大的，多多等大姐，让不为你们多出钱去，电脑抓大姐，几个人也说些小事，电脑老经理叫人过去。给刘老，给他点点嘛那的。给你一个支持。给刘老，也给他了，这里可真是有人。
3: 레센 타가 삼시행이 텐겐의 상고기 중국 폭탄 신두 레센 시나유쇼 맞지 모티 바오 광기 면취 내수고를 선교비이 시모 랭게지 시행요

0: 딱도 디가라 참정 체벌이 용구 유지 송보시 경감 단나 시비에 타라 미마망 초기 지도 딘비 경감 고려로 장비 리고 니리 신체로 조 뒤디라 직접 주지 시진핑기 중앙화 미리 군대 폐기 조에 토제 토니 경감 배윤 조종 체교로 공업에 차고 타 规制, 规地界, 当当月, 当初经交表措存, 接受出席习近平기, 监控西北组用国力, 都市三八堂, 广播三八, 特区三八界, 热堂, 人把, 云气灭不了, 雷速七年, 马拉恰草堂, 电子恰堂吧, 南端표送措备, 习近平기, 监控西北广播强年, 제도电北, 中国组用求救了, 规地动物了, 早为接送学术活动投入, 광기표제토의 경감고류를 띠니 표제토의 폐기용교를 대교를 체대 미당정중감 시동염내기 딩럽지인토 괴대교부동교 랑지되나요 광기 종주폐기니 표제토의 폐기기 멍신이바당 퇴기뉴수설만니 종주퇴기뉴수리지송유 광기 종주초교를 체교니 남대균도라 카대조업에 조남지부티인라 변조르당 지도폐기기 구수사업시장시지니송나요 시진핑기 경감시배공배조지워 미당정중감 시드윈냠내기 딩럽지인티니 지도리리카기 투몽기 레드토 교류 시진핑기 긴감시베공바 심주디니기 조린쉔바 유하이 제접수지 시진핑기 긴감코류 승조태기 공바티 산니니 중앙파리기 레게 규림시부르 교류 콩기 人为초당 승무지레학배 도시티 뇌노타 긴감진탕마오의 토니 긴감탕 파뉴니 담가치이가오의 점링정진기 간내세유 긴감시베조용치교티 총아 시지기 지구의 능조배 토니 민아라 시조부터 마옹라 카초바 군라 편부지기 특주기 세경정부 원유지 송부시 나중에 철구 전에는 제도 대응비 중국 준비라 페림 서버터바 제규티 벤조르탄 지도 피해 동우에 민지 조로 진이 벤조르탄 지도 피해 초용리 중주 조교 용교탄 제도 대응비 중국 조준 시비 티 특주 규리 능리 내친 롱의 능기 링겐 카세 수입시 최시딩니 등교 체교를 등진치해봐. 나중에 구조로 세주사바탕, 제덕사바, 럽탕 전부등부티 긴감시배 조경체교티 조제대회 토어라 립교로 구디티비버시 럼룸라티회 차탐토침바탕 랑계기 정링기 긴감코류 침중통마티 잠니 뒤럽사바의 긴감시배 조경체배 리슝계진탕 럼룸 라링기 중재지 지도뒤디 제도대인배 중국조준체교로 침중기 멍시대부딩유 Ragorsonbe Zhongyang Gengam Kuryu, Songyong Dashir Tuga Chupa Chou Yongne, Begu Chukne, Rezhen Nenbe Nwa Gyuntu Dengyu. Zidu Dengbe, Zhongko Zhujun Chiebe, Zhongze Jebo Chidup Xieba, Ngoy Su Zhamne, Rimka Dengyu Tang Sishongge, Gengam Kuryu, Songyong Gengze Nendu Dangyubse. Chuzi Tewe Tope, Bakzo Gokjuyge, Zhongze Dendu Dangwa. Dilu Ranggeki, Sardo Sochu Gebe Kuryu Tang, Kalung Buze, Cixi, Chichou Su Chiede, 日国的三倍, Kalung Buse, Gundu Lexu Donwe, Chaju Chesu Sukutang, Zedo Denbe, Tsu Tang, Chu Juri Chibe, Zoniti, Zangbu Tang, Chu Chirene, Mangzo Nigoriki, Yanla Chu Tang, Chu Yu Paranusin Chibe, Gengam Sungje, Narwe, Dendu Chimba, Dilu, Rangiki, Gigab Saji, Pardungi, Gengam Sundu Naba, Gundu Lexu Dandi, Gengam Chinu Ku, Zor Mini, Changsum Liji Tang, Chobu Sadu, Gengam Sungyong, Nalin Sungyong Larsu So, Gigab Rinbe,
1: 监控联系起来卡了规地电梯当有些第六阶段准备等住牌了让给给拉给女婿劳动署东华同处尼斯州西藏新巴塘琼州楼给劳动者加家西住藏松月琼州培给门卫专业托女婿准中堂探用东错对堂科学培具科学门系智慧所提供托当有些他是琼州卓具堂琼州解决探用措解塔水托九罗堂 琼州体验制作用给推梦给人人节约都交流不是监控苦流不求对西西南宣吧张华平体验我觉得团长你制作电影中国中中安吉军队团监控苦流早晚餐的历史周围各自团长银边我觉得琼州体验用配给东西提杂聚给特别数这个军队体验监控苦流历史级别中这三点的当年年终奖品松松落了制作电影中国组织企业民政局呢我觉得托我查起 타주릉신기 멍시딘유지송부시
2: 中国中央政治局局长委员解释这个看起是李强起，记者叫给您毕竟土的心闹热，况且天津吕秀三么批给东局他，听日前给天亮巴拉做局官去，这个说是习近平给感谢开心他，刚过给广东老乡他，拉达丁事前呢，米特人绿他，安全所准理人，严正丁事头局了，规定到他。 沙对批给东局他用钱的，过去给全球不都听不起他？人类村民、人主、人伯乐规定动物，米特人类巧用他，丁氏给苏州来人了，天津就叫规定当年，变成批给给国内三不他，来这三不给省钱过呗？你是哪人？李强安吉说，毕竟米苏村民沙对点来参与公司他，小米、狼哥、青菜参与公司片呢，人类村民拉在沙对他，天来批给就参与我这三不他，看来是比冲着他，天来越南民政委去，过去其他了四不嘛噻，天给快看图片呢，人类苏州他，不才是接受人类村看到哪人？李强去，人类村民确对，对住毕业他。 托沙苏州，玉子三不少给拉在三不年，米特人类他，安全苏州来人，俺们这批给东北电视开进行人，梦溪新竹起初军队吃了当他，另外刚才拉在给赶着他，军队也拉在崔秀起初吃了当地，拉在沙对他，天来些许来的军人，穿过西部天在他。 刚才路子，人类特区村子马拉松杀掉刚才七九十多年，人类村民天来被他狂逼住脚了，女丁给他脚快点切过，谢松不着。李强去，村子给孙秀丽拐去了，让旅游。人类村民天来批给拍动，也请不愉快。让给一村子细菌切我他，天来快点恰场话，拐去越南，配送草不少给，给村对面切不他，细菌切完直接杀鸡他。
3: 除了车站去折柜汤姆少给，解决四句，撇去也不钱呢。师兄去拆不他，熊空起来少给，我以越南了，归家拆不他。店家了给送钱呗，孟西托。人类村民细菌规矩吃九十吨狗了，解不要钱呢。哪里吃呢？那天他去拆不他，狗狗人包吃过呗，你是哪人？李强去，明年米特人类给牛菜九十多他，安全所准来人，俺们这顶事钱呢。天给所准哪不他？
2: 天来那把军刀，顶是不着新级别，苏军来人看不惯去，米特人类男人去吃酒拉打顶是不吃呢？苏军天来，就是人包吃不他，三单天来夹到吃了当娃，军军天来给生活打吃过，天三百人类苏军批给牛不当呢，前天你吃他，先天别跌脚了，人家给送钱的兄弟夹不他，来人给毕业他，人类三百规矩了夹不要吃吧？天三百人类只管他。
3: 天在西北区，就是国家前的日益呢，早年来人给承认前去，吃够了规定当他，规矩是不是从干批给当娃？天来马拉借用，从够用够了规定当过，是送不着。李强去，看来给啥对钱不留吧？准备扩大钱不他，看来天外忙我西北他，问问当局干不要钱吧？天老西北松，小弟干脆去收钱了当呢，西北吃过他，天给收准。
1: 苦口讨打，长期学术所，个人事务、人类间的人伯乐规定当地，人类存在他，人类学术来那么啥不他，那么啥不对不他，天来巧叫人伯乐，你去吃不他，忙错个错外拐过，光坑都不吃过呗，你是哪人？夜里他，吴正龙得手了天都拍不着。接着交给你，给我们推做原来为林刚给文章找了记忆，没办法穿起毛了，给了企业出版，跑步二十，我的堂姐妹闹事。
4: 赵乐基业，主席近平谈，给了企业物质业，特别你的我，给个你比特别弱的这我做呢，创你比主要提，别在拖堂，创用呢，狂奔牛肉周围，能比拖越远。中国给了企业谈，你们拖，给个你比物质业，团结开展团结业务彻底。中国特别弱的业，周围能团票送出送到越界送不着。赵乐基业，给了企业呢，团员人员呢，台湾堂、新疆、平穷、提新、香港、抓民、拖堂所、内端拖。 中国冷却了解决任务，突击是需求谈。解决企业迷茫期，人大党个七八谈，认为解决企业内最谈惨白，狂奔冷暴的剧本，俺的心解决了需求。解决企业呢，解决咱们这两类呢，学我学习，解决这些人呗。中国解决企业谈，你别你也用个军种企业的，没得人类谈，成真变焦了。穷州女局所，两类开工三八，加起了东区银行，日军别的十多栋谈，老所谈，人类。
1: 雨果的街谈，选举所提供给两类了，双人解决谈，创办兄弟解决了双人解决，团员给创办人路拉大的前头一起送不是。
4: Chao

0: 청망 저든 초중 미망 투미 디신 취미지 바르기 저든 종어로 숭능 겸네 침주타 더글레 디신 균투 공비 겐감 시비 조정지 주실 민네 조닝 체디 초니비 튼이는 겸네라 팀종기 코르 양고 준디 유제타 공기 더동 중국아 중에 철구 전에 다 계급 공비 철구 저림기 대연의 정보 전에 오지 법 25례 이에 개루지에니 중국지기 자동 균종 타지도 지기 유협에 중국타 계급 니비 터주롱 대주와 나로의 서부 당디 냠토 계지 저림타 계지 지수 송중 신도 유진 개루지에니 교회지 남지 냠준나 호르다 슈디 변조로 총도인타 리니소 교공기 냠내로 슝능견도유 개루지에 최소니 중국 계우마 투조타 저든종 제습도 당디 계급니비 멍든멍지된 당토 초니비 주와 서도 주주로 침주 지시 레기 변도 유지 송부시 허위 제멸라 폐위부시
1: 개요 스주의 주시 왕후 님께 지지 접견 님 비진토 기르치에 최비 퍼부 아시위리타 견제나오지 왕후 님께 중국 타 기르치야니 레기 척배 척부시기마타 중국 기르치에 단냠토 계급 니베 원진월 주외 튕진나 튕균 내부체디 편준왕이 키멜을 토베 내튕태 갸교타 편준 지구 체교 이라 수균 협공타 사다 협공 개념례 치섭도 당내 니편 이게 기록도 상부식 체규마세 리준 비리 탐섭 체내 로치 승치기 록도 상부식 찬되유 중국의 개용 시주기 튕디태 리기 강유 비규 인시 소유지 퍼부 아시위리기 Kirtiata, Jungu wa Chiti Zune, Long Sumju Tagina, Cho Nibu Jowa Sabla, Chepsita, Benjo, Rigjun Chegi Kikun Te, Yamle Chumje Hachang Sangutogu. Kirtiye, Jungu Chig Zatun Gunkun Chigumase, Nipi Yamle Shuk Yakbe, Mungshito, Gigum Nibu, Chiso Liri Kata, Zajo Sabu Dane, Gijung Tabju Jog Dejua, Gedim Sabashig Todo Lipur, Gudi Dane, Timunto.
2: 给及接近了孙勇他怎么能使得批给帖规地东的原因及送不及王东方所简直了天的批评不及你去中国中央七七九个军委给四季一盘给四年选拔丁学祥安技术毕竟他河北南宋建筑片里子女朝我组准求做了德行闹他狂给你把土地给书记习近平给高贵铁金有光天拉达团给电地切地那军爱车库站内给规矩行自认去归他 체리철구체교를숙격디개용시지젠키진유차와조경타뉴치피주체교로구디당디변조탄치조뷰타광비용교로튕긴자르괴베내소나유브진비진미터진류지베진류디내타낭소차제진류통공더십천댄 关东地铺로丁学祥키진류直接给철구二十三百万元진류听供给关东撤走了牵头十只闹人 광기 진류니 개그구 척두 개동원발 체비 리시식인비 니바토 지교 차고타 조준 칸리 체디 개용 켄토 차와치기 투발 체비 나바 조경 체교스 동괴 진류 더십 체닌 체수 철당네 카도기 튕고 남 직두 체네 배주 당디 니마 人行 진류 고고 칸리 공괴 수균 타 사다 냠지기 튕점디 니바토 직제기 뉴바 토르 동괴 마세 청시타 자비 朝外电价借给国宿女巴托的当年子女却供给人数七十东国学送不着丁学祥中国联通华北城西电电塔中国规矩呼和浩特人女自家电年合肥人女自家呼和浩特丁西切宿片年开列子女朝我组织拿年数七岁了德行闹塔空给让给了城西天空配送草个月巴塔规矩是个七位年巴托来自铁大撇具要不前年子女直接组织全球了固地动塔城西直电前期孟西电的东国让动让皮切具云穷前年杨塔别三国给库里有几对提嘎在拉在给干内嘎追切地推过仓位切西克电东国啦给天年前撇具东托不前年 撇去东地位怕撇给东国创着国库的时代子女给本钱拖了东国了国人偏不拖不起国写送月不及南宋图龙塔女位给天空配送草月不塔中至老树给独菜拖不点月丁学祥南宋老树拖不塔中清城西无列车部子女丁西的片面子女拖牛塔天庸子女狂别送了德行闹人 空气子女给老皮具前面拐过七十七边女控靠住天两只二位拖了七月夜半途天控卡过他子女直接走共前脚的手脚的老手的爹呢子女拖了动他子女的爹呢老手恰恰皮给住脚了过地动过 年巴托萨达罗秀马拉撇去也不前年中至罗秀足够了规地当年女局准穷给拉在客店东归啦人类天空托他们了修给年西起前期子女成为批给修起东归第六村给及女空创造有归起为年巴托给南给天空科主人空给来天也不住地天给他错而这边落给国国也不共地边疆谈起做团用批给足够给您切过边那是哪有不知 其实这边人给各个主持人和政客必经图也都给你女士主流可能是被从对马教规避我错给各处在我说不谈着现在这闹人韩政客天给给及推波尿增切的转型局边可能是被边疆从对你指示了修建七千天月主持习近平客严格谈政策短途给各书记家特别人数密度边天真压力他过一段客切给你密语给让他乐不是银细送月 俺最一起点票，俺们都点票钱的，可够三百，他们送他，真正三百卡带奖励，一片一给给门西头，推门票给用起过，是什么人？韩正去吃过卡西，点票的，今年国营俺们来给给钱，边疆可有俺们对他，抢买人路他，国营俺们送送用他钱的钱的，可能是一部充电马车让买他。
1: 那不就前途给我切过他？你呢？三对批给给两千三吧？俺们对给，拿在三百，闺女她天天准备，你不看你对呢？趁在三对给准备给，给够卡给密码了，得给转过吧？送你，天来扩展他，扩展给，牛市切了当地，天来天叫他拿在别的，才是这条件才够了，少加过吧？是呢，可能是被边疆追究马拉给，给住了俺们土各地当地，可能是不追究给别个。
2: 全局切套，俺们住俺们住，俺们住在切狗，远穷千里。咱们从端镇走给电话去不谈。这时给孟西切别枪马鸟草，南水松江切过不接应不接。韩正去，第六年，中国龙安村给切切全国别古厝罗一线，中国北塘矿北永久了木头，各地当托。就在托别切交过一家切当年，穿不谈陈江，给这借钱去，再算从你可有丢给人民，给个看去，起来。 中国创建托木头，从你切割了个数据给你写送不着。可能是一笔创建马桥，规避我错你。中国创建规避连着去，做你切不谈，他怕。更加短慢年月，各地我错给昨天你，啥桥是具体，中国谈这写不提意见。切给去思想切不谈，给去振作，边疆切吧。
1: 七个月从来听着，可能是被从头规避才不接他，提名中期起来说给提名给给他，从头收入不接。故此在我们操控，韩正给七号收给，四边也无论选拔安逸吧，也准他去做边疆这个两千七角，第二是他接着闹着。
2: 中国中央兄弟听起，中国红镇党给党员批给东北来给习俗八镇前边马赛，大多当地社会看他参不看给，拉达内部切过别浪这段预备，大队南党员批给东北来团里，党工为开启蒙西人心给联系新一边，人看党委谈天赞助参边，团长三边党工给几浪这拉达顶上前的党内部员为特具在场，拉达切不谈，党员批给东北来团体呢，确实给坚持之内，他们进前看，习俗南可以被电笔卡拉达。 南点切过不马赛，德国组织了兄弟给的，采取军控给，来人们不谈，这个人们别过来。党员批给东北，来给表菜，他都通过不谈，七十个菜是按糖不上来，老师谈少叫了兄弟给不谈，当然少叫了兄弟给吧，七十个套呢，是不是来不切吧？批给党员给党人收别归拢他，七十个强在，能管给能叫起来都是来不切过。党员崩开给出租，连锁当地，兄弟谈天来说吧，行吧。
0: 新元前借给出来，党员批给东角两千七百台，开工三百出来，党员批给东北来天也不住地，猛士点都当年，党员不顾气受他，恐怖指数七十多个不见短月。习水铁用炸切别你来说，拉大切过。解释几个矿，三角重量扛给，解释交别人三角重量从头说不谈，结合冬季区域用炸切别重新来问不了，第六道堂不内西别怕了，赶忙边角的批给也不穷呢，点数堂顺序，肃清我也不接。 团结扩展军队派人重新，现在他们的西北派了，协军营给所来派人推送不来，加着我查出堂、铁锤、直接所中来的给派人给协军营给所来，派人了，来给派在加着我组来给呢，团来人不谈，再去扩展加着投票了，代表了农民投票不是，听了不消息来的给，派个木团呢上不穿他，消息来的给团结团长推送不来，加着西沙古派了的。 지용 대변강 폐기 용외 나바 균종 도비시 개난기 고고 균투 치료 친 유진 진짜 당분의 시비 봐라

0: 지도 제주 총소타 협슈 시총 진보로 대유총벌에 갸자 순차 28호티 대지 당보당도나 지용 균균 진보도 유시 대주 인내 유고르다 젠두르소 협슈 제주 피게 조회 넘버서로 교류 유시 차도 제주당 정진 제주 중주 제주소 남서라 제주 피게 중 유부 총리 제주 총로 피게 조교로 순수 서버 진 유시 전에 교공나 마자동체 판은 중 유부 균균 도유부당 진뇌당 퇴서베 Chintung Chao So, Namsar Mengxi Zhigu Zhujun Te, Mazadong Tse, Gyundu Chir Chin Yubhse. Dilu Chun Tu, Rangge Ki Peike Gyundu Gyundu Rinpur Tu Yujing. Namzhu Zhujun Ta, Gengwe Minze Zhujun So, Lakze To Zhujun Liri Ki Pardang Tuyu Zungbele, Gyaja Chungi Ca Chu Parne, Mutu Ne Parze Chung Nyurbu Gyundu Tu Yujing. Chengjin Binjuru Kipze Gyundu Gyos Chinpa Ta, Sardar Tunle Peike Nyurbu Chung Yubhse. Leishu Ne Chui Jiyong Tenpo Chunga Ta, 진드시바라 개용기 총길탕 총대토 레거쇼르체 갸자 마차 니스무티 다오 코모탕도나 갸첸니 레고차 니차유시
1: 게스지급 칸성교수래 칸키 치즈접게닌 성교점장 총도첩타 총대부타 계급 최대원지급 주소 챔베 쿼즈 첼로 체득 레스도타 계콘소 제취 갸첩동베 제윤네츠 我最前유지 치즈접게닌 총대부소 챔부추기 Kuiju Chelo Chetub Lisdo Ta, Gekun So Zechu Gachir Dongwe, Dato Cham Yubri. Tading Dunbe, Kuiju Chelo Siju Sabati, Nanningi Siju Gimung Sito, Rimbar Chibishin Yishi. Chelo Tsongka, Kepke Chungwe Nechul Mingle, Siju Tie, Sagui Kaiki, Gechi Juba Chung Mangwe, Zone Tsongchong Ta, Jungkui, Chomra, Gakuche Kachik Damdi, Chelo Tsongkan Jina Yongsu Kepche Gyuru Gyabgyo Chikyu Ta. Chelo Tsongpo Guo Chichik Menki, Chelo Rishuru, Tenshi Chedi Tichune, Dambu Timado, Gagune Shibshi Che Guigu Mibri. Jibuchu Chelo Legu Nigogya Nibatu, Zinshu Zhu Guigu Mibri. Xeyang Tadun Jala Nyumata, Chelo Be Chedub Dunbu Masi. Gezhu Tujie Chikyu To, Nin Nishuzabge Par Nargyan Che Yubri. 其次接近年里，该级电子抗疫目前我举办一幕堂。第六，昨天里电子抗疫责任制度执行不严谨，中国操作作为秋天，南宋电子领土国错不谈，在其任务，送给各级各处长针对签约，中华西北及四境文本签约，湖南省前电子抗疫研究设备特别点点，上级任各级属于特别，立即以撤离文本签约。 其次接近年，湖北石家河、徐县电子抗国企学堂、应急国年塔、应急大塔、七个八个所别，在其人为忙不是，场面艰难度相遇不止。其次接近年，该些电子抗体、玛雅塔、安斯蒂那热西北镇邦土，在其人为改革站针对参与不止。改革人为去给我这钱不是呢？
2: 你都给美女三个楼给用给电子抗体打过我每天吃就用个擦出来了年龄学习不及其次接近年社会忙不了军队查家配备社会抗体参谋忙不了车土车的阶梯卡点护大家用不及其次接近年克隆场我想念老的狗白恰不走黄淮塔江淮路路社会给社区都配不及湖北荆州路湘潭床垫忙不查家配备重归去
1: 十八马萨尔出门不少有不及，南平重叠土，恰不军队配备进去，从没对是去路的，明年说他应该来说看的有劲。有体格若干米内，出生当年刚爱车别忙做，定价亏都给有不及。贵州路恰不军队配备进去，社会看起了出了穷他，日日说给那嘴团有不他。有体格车间牛司机吃的阶梯，忙做内不他，凶了么想哇，我也没经验，连续说切不及。
2: 其次接近年，改革主力塔安索、赤坡聚集、车土、瑞卡吉安索、东镇前列贵州一、竹沟、宁江来团了，改表切不及。前头我们再接近年，我们就出去去去趟改革南国建设几个聚集，湖南塔、广西人民呢，南国建设几个前头人不西不拉达切不塘，湖北塔、重庆、贵州界了，木头南国建设几前头人不西不解决也不及。
0: 铁坦切记湖北塔湖南区南国建设蓝团车队抢钱，蓝团操作人员也不及。伊人个申请，佩斯西强记，在决定年参政中委派个斯汀能西部长哪个会场突然接不接？佩斯西强记，阿里塘，伊是来记伊人了争取抢救比我了，唐林前途个马热。 이랭기 김제 기급 당 라버도 초고 기급기 자조 저와 스도 동도 유경 어리당 이스리기 닝구 자주 비니 서구기 저와 카제도 어떤 거 유지 주비리 이랭 연주로 기에 제 주변이 내 주비세 이랭 초기 제베 주미 주실 미디 어리 차경아 등이 버티양 이랭은 먹주기 긴습 미주바타 제게 쉽게 심베 요 카르보 어리 지르 제고바 이랭은 닝두 직제 지글에 냐르미 초바 이랭기 마제 가게 르미 초바 탑조기 민정조 규태 니바르토 전외기 원주 차긴 제고바 제임버지 내주비세 계시 어리 등베 차긴 두통능양 어리탄 이스레기 제외 마운트인가 나르시 내시기리 이런 종족이 다자 내주 티에티 렌로 미브시 어리신 진타랑 제 주둔이 이제점니 이런 외에 전나 되주 자자고 예배 계시 체마라 자주 마비치 이런라 강양 하시기 말이 지고 예배시 년조를 전부 망부 내주 배우시나 제 주둔이 다른 부타 이스레기 세르 내더니 후와 카바르 겸니 이런기 마돈 자주 라리앙 비규 주도록 해보시 어린 년조를 기에 제 주둔이 어리뷰리 니기 계제 롱창벌시나 어리신진기 제 주군이 보랑가르보로 계급 된자 촉비 공위조로 총도 총니 예렌라 라리앙 저수 비규테 주도록 해보시 예렌 장제 봉디 토링 진서바 谢卡西 제 주둔이 계시 어리 라리앙 예렌라 망둔인가 당 자주 비치 예렌 사고는 예배 어리 망둔마자 당 봉디라 예렌기 파르고의 적용인시 주여보시
3: 听的中央三军长，您这学什么？
1: 听的三公节哟。
3: 三公节哟。

가서나 나서 그 땅양 뒤 다른 책 뒤 가서 딱 가서 그 표에 그 가서나 산 상말 예비 같은 데지 이나 가서 자실라야 가서나 남랑 뭐 여러 번 자신은 자신에 배셔냐 가서한테 레이 세아통서 가서 자실 콘도 그래 뒤는 시계 된다 가서 있다 루카게 나로라이 가서나 양 고시게 남버 뒤나라 가서나 자실게 남버 예비 그 책 남도 때 뭐 되는 거래 찍디 가서나 자실 다 뒤를 가서나 대정에 대매 봐 디니 가서나 경고역에 땅 가서는 겐도야 같은 가서는 진짜기 믹스에게 가서나 자기지에 매봐 디니 가서는 포무수에 땅 쳐봐 디니 시 가서 사제 강도에 땅투 땅 쳐봐 디니 가서는 소수 가서는 소수 가보치고는 가봐 땅나 지게 해봐 디니 시기 가족에 내 창시리 그러봐 창시리 디나라 가서 창시리 디에 가서 다른 안 일이 그래 근데 창동 되잖아 가사칼 땅 쳐버린데 지래 다 가지기 안 가서 메시 가서는 충류기 콩 인바 강식이라 가서는 디 간소기 정통 자사 장사 자사 이날에 양만의 띠디 친구들한테 강소로 서고 돈소 지도 전에 신의 숙제가 나라 땅 쳐버리 가서 체류식이 창시절에 어 디지디 가서는 앤 가서는 제식이 나라라 제산 가서는 망시들을 이와 니 여부디 가서는 직 제식이 남아 임보다 직 가서는 제식 맨비 강사를 땅 쳐버리 애는 망시 니를 이와 니를 친 지도 다 가서는 가사카라 땅 쳐비 가서는 디나 엔더 베샤스는 가족이 있는데 다시 있어야 좀 들어봐 찍디래 디님 능식에 가서는 양 가서 가서는 들으러 싸워 봐

이리 자자 다 도서 가서는 개도 당나 되게 란 가서는 소소하게 가서는 에 가주 천백에 가서는 소소하게 뭐 죽나 다 가서는 가서 연다 로무 게 믹스에게 가서 계주 가서는 르무 지기 가서는 망식 지기 쪽에 가서는 소소라 가서는 다 소소하게 삼바 천토바다 소소라 가서는 용서롭게 대외에게 용서를 딘데 제도 보죠 여러분 가서 다 양자 시디 안 남자 뭐 싶어리 에 배차시는 가서 가서는 에 창사 잡았다는 저발 양만의 가서나 딘데 가서나 딘데 마우치도 자네 나저 가서나 양자 등도 가서나 양셰스요 봐 디니 가서나 양 종린나라 저발 창루도자 양 코로나 가서나 갑자기 가서나 종셰살이요 봐 디는 신기 가서나 포당 뭐 양만의 가서는 겐당 쉰 然 디능신기 가서는 原天其中 디능신기 랑기 가서는 지속은 네법 맨자로 되지 디당 뒤인지 가서는 아니 시당고야디 가서는 나도 제시기 망신 나로기 기주 하전 가지는 신부지리 제시 예비 쉬고 가서는 뒤 가서는 퇴정의 진식 사정의 진식 그리고 제단 가서 가서 제로 써야 되는 것이 지당 망체 가서는 숙제나는 인도자니 가서 가서 강변나는 인부디 가서는 지당 딘데지리 이나 가서는 가서는 뒤 체에 대한 제로디야 가신 가서 온 걸로 써고 양 가서는 치라 가서는 양 가서는 숙제 되지 뒤에 가서는 땅야가 남부 딘데 요래 이나 가서는 쪼부대 가서 강변나는 땅에 딘데지 그리고 다 뒤나 빼셔야 하나 이 가서는 종시 그리고

다 뒤에 가서나 당 뒤당 체디 가서나 믹스까지 가서나 정말 깨도선 시에 뒤에 당 거로 봐. 다 양지이나 양지 이마에 거거거게 양시여 봐. 아 뒤에 가서나 소소게 가서나 캐주얘기 가서나 넘버딘데 여바디 에 당간주얘기 가서나 제시게 가서나 베토니 에 딘데치레스 다 제시게 콩라 차샤나 가서나 다 사진 예신다 알아봐. 다 딘데로 당에 뒤에 가서나 뒤에 가서 남자 가장 마음 여바 딘데치레스 다 뒤에다 가서 단등에 콩로 쉬베디 가서나 단들어 봐. 에 종시에 단 양시에 단 딘데 마음 가서 다 슈크데게 가서 제류게 콩라. 다 가서는 가서 칼라 가르세비나 딜레시에 가르당 스바 에 디니 카스네 양 아소 카스네 제고 가르치에베나 딜레 시에 가르당 티 카스네 믹스카르체 카스네 에니 코랑나 카즈나 카스네 에 시에긴 남자 마부 시라요레 다 디네 신경 연단 아소 카스네 양 베체나 유르소알 소바 동즈치도 양 동즈치로르바 디치도잖아 베체나 베 작장 게랄 소바 어딘데 마모도가 다 카스네 에 가서 카스네 작장 임베 있느니 카스 가서 플라탄 그리고 양 유르당 양 폴랄 소바 동즈치도 카스네 에니 카스네

저버 피액 시팅데 유바 디나이싱 카스는 게 대진 카스는 콘도 담비 엔다 베 다디 카스는 가서 배셔잖아 직 다딘데 너바가야다 저바 딘데게 카스는 유베 유베 카스는 딘데레 다디나 시그널 샤잖아 지방 망제 카스는 가서 참모하다 딘데게 카스는 다 시바자 좀 망셔레 디나이싱 카스는 가서 게한다 디 배다 작장나 소고 학벌도 가서는 배디 가서는 당 탄 가장 나비 가서는 르미게 남나 딘데지레 가서는 또나 지도스 디 경제 가르래서는 아니 디나 가서는 카시지레 게나 지 야나 게나 니 게나 숨 게나 시 되거들 매 봐 디 나신 가서 카시 가서는 깨자당 저양 워라 가서는 대유 같은 데지레스 이거 대중 계시보다

0: 진념 투표 간에 땅에 뒤뒤인다니 에네 가서는 동질 속배 그봐 신박에 가서 너바가 투표 가서는 너바 여바 된다지레스
1: 공도 연계산 편조라네 망셰기 여와탄 캐주 권래 지르 망셰라 여와 니잠 치구 주타 더돈 대다라 믹세기 캐주 강저 유배 권라 베타 제디 제지 두르듯이 나주스 샴라 겔라 공기 망셰기 여와타 캐주 현다 권라 제지 능규 임베 랭게네 무투 기시나로
0: 다 되는 게 신기 가서나 당한속에 캡체외 우왕도 제비이나 아니 가서 루거 남란한테 기대 하장 가서나 표준 사거래 다 당당에 당한속에 가서나 루거게 남란 제비이나 맹맹자 같이나 잔이 니게 파티데 줘요 다 이나 가서나 남장 무엇으로 가서 가서나 당당 되니 치당 되니 주제당 동조 상매도 안에 예비이나 아니 가서나 십지 잡게 할 수 있는데 다 표현을 되게 줘요 다시 가서 루거게 자수 문에 걸어래 다 동조에게 나눠라 차샤나 가서나 아니 때 루거 뒤에 가서 남당 있는 가서는 아주 망부여 빼샤시나 내리 그일 차샤베 이나 아니 가서 남당 소부대 가라서나 쉬엔당 가다 망주나 차샤나 뒤에는 가서 망시를 봐 뒤에 가서는 쉬 남당 지금 봐 다 콜라 가서는 안 뱉는 시에나 망부시고 이거래 다 같이 있는 쉬는 조성 쓰거로 봐 아 다 뒤에 가서 가르스 양 코너라는 가서는 망부여 봐 다 골시에 니 가서 아니 가서 가서는 Pyokasane sangmaru yuebe kaasane en lokar namdang chikrawal ta dinar tsige kaasane pyusung soku shidayuare ta dini maa yongze kaasane ngansu ke uzang kuy naane kaasane zangkuy ke ene zang ladu sobjang lingwa che dini kaasane diaya kaasane beshane ngansu ke tanda ngashi seyaji rwal diaya kaasane yang kaasane korangke kaasane namdang kapsangji yinba diaya kaasane zeshi ke kongtu doa topsinze chire ta dini shingi kaasane maa yongze ngansu kaasane shijing rik Tā shijijī tī kāsā ngā su uzang kūla yuebī kāsā na lūgar nām chāng hāchāng mīzu kāwa tīndi jirī. Tī tāng na kāsā na tā gē shokāng sūnā tā jī lāgī ane kāsā na yandā tī lūgar sāng bē chēp jūn nāng lō lā ane kāsā na shijijī tī yāng kāsā na yuwa nī chē nāng dū. Jīg nī kāsā ngā su kāsā na dzēgu chīmbu chēbī kāp su kāsā na pēchua tāng yāgī shijijī tāng. Nī nī kāsā na chunglu shijijī. Tā chunglu shijijī tī nī kāsā na ngā su mīksu kār jī kāsā na chāngsī kāp su pēchua tāng yāgī ane kāsā na lūgar kī nām chāng jī mbā. 이런 가서는 딱 니만 아주 이게 가서는 시디기 가서는 가르치고로서는 지조가 당락 가서는 그것이 그런 게 남아린 뒤에 가서는 총로 시진 땅바이나 안 걸수 있고 할 수도 걸수 있었잖아요 다들 니 가서는 그냥 눈에 그런 거 니만 가간 거가라 아니 시진 땅지 아니 용보 시도잖아요 그런 거 가서는 다직 나서 한데 자기 자신은 명문정치 쓰기로 봐 어디 딘데 제제 가서 거수 제제 가서는 남아 무엇으란 가서는 다 김상 나로 가서는 소속의 왕당이 나리 어디 야구여 봐. 다 계속 시진다 딘데 가서 제고 돈좀 맞이 없이 제비네 아니 가서는 넉수 쓰기도 와. 제단 가서는 시 디리를 가르세요 와서는 아니 충루 시제 제제 이제 이제 창세 값었던 거야. 아니 뒤에 가서는 충루 시대잖아. 가서 창도 되어요부터 좀 물어봐. 다 뒤는 시기 양 가서는 시진 신바지기 어려. 디니 가서는 디 체디 가서는 맞아요.

0: ellos. Poye kanrika po mala shuna, dola sanchengu mo kanishos. Dola sanchengu mo mala shuna, zangla che maraka kanishos. 다 상담원에 가서 대조 씨 보고 그러 봐. 예, 다 뒤에 나라 가르치 그랬잖아. 예, 샤야로 전장 님은 샤야로. 안 포여 근리 가버 셔. 님은 마샤비나 근리 쉬고 말았어. 근리 마셔네. 추 용고 말았어. 상장 거 뭐. 상장 거 마셔나 돌아 가잖아. 제마라가 제거 말았어. 제마라가 매면에 가서는 로야 장비가 싸워 큰이 주슬라. 재산 가서 안 저기 신거디 가서는 추마 주제 추이 제마키 안에 제마 제라차 뒤에다가 안에 세심 뭐 봐. 디시선 가서 가서 오 세싱 중단이 다가 나가지 가서 가서 진행을 다 대시 딜어야 해요 말봐 최선 딜라고요
1: 디링이 레체나 변조 로체 규제 루링기 기겐 치모와 쉬어봐 개개선 변조 라니 망셰기 예와 단 캐주 걸라 체지 두두시 나줍스 탱 지메 레체나 겔라 콩키 무투 망셰기 예와 단 캐주 대시 망셰라 링네 균진기 누바 칸시 대유바 소기 제유 난드 걸라 체지 능규인비 헨게네 뒤도도 기지 능규 많이 받나로
2: 리그다가도 이단지 리그다가 다리 주지 좋은 시리 나가 좋은 로든기 있죠 산능 잠다 시즈 능 잠 와지 능 잠나고 주리다 쇼버지 농창 모제다 신도 망좀 추고 샤타 차샤 고마 야시소 원삼 추고 오모타 세미지 추지 신도소 님다 추고 추 망잠 추고 동진아 창다 능잠 추고
3: 로든기 사자 주님
4: 사투망조기서동초등사자나마타주리조치 我在他心中，我们他心里忙着，下他光啊忙马车过来，出去又不用难过。杀掉蛇洞敲定了，集中起，农民地摊了，送脚去。